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내 통장의 잔고는 자꾸 줄어들고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내 딴에는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왔는데 자꾸 뭔가 아픈 자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질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뭘까?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평생을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정년 퇴직을 했는데 집에 오니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줘야 되는데 은퇴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한 달은 참 당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고생했다고 그냥 푹 쉬라고 한 달이 지나면은 아내의 눈치가 서서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 사람 어디 안 나가나? 하루 종일 집에 있네? 밥해 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전에는 아침도 안 먹고 나가던 직장 생활 이제는 하루 세 끼를 다 먹네? 그래서 붙여진 별명들이 집에서 세 끼 다 먹으면 삼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제일 환영받는 사람이 영식님이 제일 환영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끼도 집에서 안 먹는 사람 영식님이라고 그럽니다. 한 끼만 먹는 분을 일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는 덜하다고 그래요. 하루 세 끼 먹는 사람, 저처럼 하루 세 끼 먹는 사람들은 삼식놈이라고 그래요. 근데도 어째? 그러다 보니 퇴직을 한 사람들이 겪는 고독감, 외로움, 한 집에 살고 있기는 한데 점점 그 고독이 밀려오고 삶의 자리가 빈 자리가 늘어나고 하루 종일 전화가 불나게 울리던 전화벨이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이런 적막한 상황 속에 느끼는 그 외로움의 빈들, 정서적 빈들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수많은 빈들이 우리 주변에 요소요소에 깔려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빈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빈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 민족이 빈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빈들의 상황을 풍성한 주님의 식탁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빈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받는 그 축복의 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사다에서 들녘에 빈들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식탁이 그 빈들에 펼쳐지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은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시선의 차이 속에서 먼저 우리는 그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그 빈들의 상황을 현상적인 상황을 눈으로 목격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눈에 빈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여기는 황량한 빈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빈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길고 배고픈 백성들, 무리들을 본 것이요. 제자들은 그저 막연한 빈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들을 보았으나 주님은 그 빈들에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그 길 잃은 양들과 같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 빈들이 주는 이미지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봅니다. 이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을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주어진 것을, 주어질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빈들에서 주님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는 해를 보았습니다. 이제 돌려보내야 될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루의 일과를 끝내야 될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뜨르뜨르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본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때를 보고 계셨던 거죠.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고 본 거지요. 제자들은 군중을 부담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뭘 먹여야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먹일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들에게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은 당연히 부담으로 본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여야 할 영혼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여야 할. 부담으로 볼 건가? 먹여야 할 대상으로 볼 건가? 그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빈들에서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때로 이런 상황에 매몰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자주 환경을 은혜보다 더 크게 보고 문제를 해답보다 더 크게 봤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명의 자리를 계산으로 무너뜨리고 사명의 자리를 계산기로 막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눈물 앞에서, 누군가의 배고픔 앞에서, 누군가의 길 잃은 영혼 앞에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이 팩트라고.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빈들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실정이라고. 그렇게 힘주어 강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부담으로 안지 말고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제자들의 해결 방법은 오직 그거였습니다. 그들을 마을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것이라고는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 눈에 비치는 것은 지금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저들은 배고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군중들을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보다 배고픔의 현실을 더 크게 본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제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먼저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 마을로 사람들을 흩어서 보내어서 각자 먹을 것을 찾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라고 예수님께 건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은 제자들의 이런 선택은 인간적인 선택 상황에서 보면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매우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빈들을 만났을 때 우리도 매우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다 맞는 얘기예요. 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빈들을 만나면은 먼저 내 지혜가 돌아갑니다. 인생의 경험이 돌아갑니다. 인생의 경륜이 돌아갑니다. 나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거 지금 우리 힘으로 안 돼. 나 옛날에 다 경험해봤는데 그거 지금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힘주어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말을 듣고 계시다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에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지금 날이 저물어가고 여기는 빈들이고 사람들은 많고 저들은 배고프니 이들을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어디 가서 더 산다 손치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 흩어서 마을로 들어가서 스스로 구하게 합시다 라고 합리적인 제안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아 맞아 제자들의 말이 오라. 더 지체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광고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사먹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제자들은 이 말씀에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때까지 설명해드렸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금의 상황을 현실을 직시하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상황도 모르고 현실도 모르고 우리 복음 먹을 걸 줄 아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2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빵을 한꺼번에 빵 공장에 가서 다 산다고 할지라도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던 제자들이에요. 굉장히 셈이 빠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실도 모르고 물정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예수님 몰라서 그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진 부족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으로 주님은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부족하든 나머지는 내가 다 채울게. 이것이 주님의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빈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마음이 조바심이 납니다. 내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바꿔 말하면은 너희 손에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내가 채울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빈들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빈들에서 내가 소유가 적다고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네가 먹을 걸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겠다고 결심하면 내가 네 손에 채워줄게 라는 것이 그 뒤에 포함되어 있음을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이요. 우리 인생의 빈들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간에 내 인생의 빈들을 만났을 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빈들의 상황을 주님의 식탁으로 바꿔주신 것은 뭐였습니까? 헌신과 순종으로 만든 기적의 식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도 다 빈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거기도 빈들이죠. 그들 스스로가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황량한 광야에서. 여러분, 유대 광야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했던 그 시나이 반도 광야나 신광야나 바란 광야나 이런 광야들은 저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긴 칼 한 자루 들고 산에 가면 먹거리가 수두룩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볼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광야들입니다. 물론 듬성듬성 시띔 나무가 있기는 합니다. 그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니까요. 그 광야에서 물 하나 찾기가, 먹거리 하나 찾기가 용이한 곳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빈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굶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신발이 낡아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이 쳤던 텐트가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도 늘 빈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를 먹이셨고 메마른 땅에 반석을 쳐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정화시설을 거쳐야 먹을 수 있는 샘물이 아니에요. 미네랄이 풍성한 샘물이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터뜨려서 나오게 하시는 샘물.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 들판에서 빈들에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어디 가서 막 구해가지고 빵 공장을 섭외해가지고 돈을 어디가 빌려가 은행에 돈을 대출을 내가지고 그들을 먹인다고 동분서주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너희 손에 뭐가 있든지 간에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는 선언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는. 제자들의 주머니가 비어있는 걸 압니다. 제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모든 백성들을 내가 먹이고 남는 떡과 고기를 내가 너희 손에 들려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해당되는 이 동사는 명령형으로 주어집니다. 혹시 너희들 속에 몰래 감추어놓은 것이 있으면 그 좀 꺼내서 좀 나눠 먹으면 안 될까라고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타협안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명령형으로 선포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자기 자의식이 강해서 누가 명령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당신은 뭔데 내게 명령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명령하셔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손이 필요해서 제자들의 손을 빌리고자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왜 제자들의 손을 빌리려고 합니까? 그 부족한 손, 그 연약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것이 제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나 같은 것 하나님이 불러서 직분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요, 제 고향이 경상북도 영덕군 변곡면 원항 12994번지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청년이 돼서 객지로 나올 때까지 우리 동네는 기차가 없어요. 유일한 도로는 동해안선에 하나밖에 없는 7번 국도. 부산에서 저 강릉, 포항에서 강릉까지 가는 7번 국도. 유일한 그 하나. 근데 지금 그런 동네에서 그저 동네에서 높은 언덕에서 보면은 달맞이제가 있습니다. 망월제라고. 거기서 보면은 저 동네 안에 고래불 해수욕장이 바로 보입니다. 방풍님이 있고 저 멀리 파도가 치고 그 시골 동네에 들판은 굉장히 넓지만은 그 시골 동네에 기차 한번 구경하지 못했던 촌 사람이 주의 복음을 들고 이 도시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고는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 은혜가 크지요. 지금 저희 동네 앞으로 드디어 철도가 놓여졌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부산 부전역에서 강릉까지 철도가 개통됐더라고, 얼마 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통됐더라고. 동네 앞으로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7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동네 앞에 길이 세 가지 길이 나와 있습니다. 7번 국도, 4차선으로 확장된 전형적인 7번 국도, 그리고 동해 고속도로, 그리고 KTX가 달리는 철도. 야, 우리 동네가 철도가 있고 기차가 다니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맨날 보는 사람은 하나도 안 신기하죠. 그런 동네 살던 저를 어릴 적부터 소명을 받고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놀랍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릴 적부터 교회밖에 몰랐고 교회 섬기는 일이 최상의 즐거움으로 생각했던 어린 촌 어린 시골 학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런데 주님은 우리 손을 통하여 주님의 축복을 나르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 어떻게 가능합니까? 순종과 헌신이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떡 다섯 개와 보리떡,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떡 다섯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 어린 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한 끼의 도시락.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흘려졌던 헌신이 있었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나누어주는 순종이 있었을 때에 순식간에 그 베세다 빈 들판은 주님의 베푸신 풍성한 식탁이 되었는데 남자만 장정만 5천명이에요. 바꿔 생각하면 수에 들지 않았던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순식간에 그 베세다 들녘이 주님이 베푸신 식탁으로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겠냐 할지 몰라도 그 작은 헌신이 주님은 장정만 5천명을 먹이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음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베푸신 식탁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뭘 달라질 것이 있겠어? 그러나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빈들에 차려진 주님의 식탁은 어떤 식탁입니까? 빈곤한 식탁이 아니에요. 그저 겨우겨우 맛만보는 식탁이 아니에요.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신 겁니다. 나누어도 나누어도 끊어지지 않는 식탁. 주어도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식탁.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베푸는 이 나눔의 식탁은 바로 그런 식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모자람이 없는 샘이 마르지 않은 축복의 샘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졌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고래 두 마리를 잡은 게 아니에요. 큰 떡덩이를 다섯 개를 가진 게 아니에요. 아이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그 부족함이, 그 결핍의 현장에서 풍족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제일 살다 살다 우리가 사역할 때 신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눔이 있을 자리는 행복한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자리는 행복한 겁니다. 제자들이 조금 증감만 해도 지금 상황은 빈들이고 날은 저물어가고 사람들은 굶었고 마을은 멀고 사람들이 다 배고픈 상황이니 그들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서 사먹게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있다고 손치더라도 어디 가서 음식을 많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 말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떡을 가지고 나누고 나누고 나누고 또 나눕니다. 주님은 그 기적을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그 떡 다섯 개 작은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받고 말하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신 거죠. 내 상황을 감사로 받으면 풍성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빈들과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비록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작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생선 두 마리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때 그것이 내 삶을 바꿔놓고 내 삶을 빈곤에서 풍성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유교 사변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 당신의 세대는 굶주렸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가난했고 못 살았고 근데 그 세대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를 교육시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세상 우리의 손자들의 손녀들의 세상은 풍족한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일제를 경험한 조상들이 유교를 경험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 놓아 새벽이면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간구했던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래서 모든 경제인들이 대한민국과 손잡고 일하고자 하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이 베풀으신 빈곤한 들판에서

0: 예수만 주님의 식탁 아래로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역사이고 그것이 축복의 역사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이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내 인생은 언제 이 빈들이 끝날까? 내 인생은 언제 이 빈곤이 끝날까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현재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아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주님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풍성하게 먹고도 남음 있는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열두 광주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시작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생선 두 마리예요. 근데 다 나누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열두 광주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 삶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삶이 빈들에 차려주신 주님의 은혜의 풍성한 삶으로 연결되고 그 식탁으로 초대받아 우리의 식탁도 세상을 향하여 풍족하게 흘러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남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14-8291번 경남광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6월 한 달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달로 보내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잘 지켰나요? 며칠 전에는 6.25 전쟁을 기억하는 날이었지요. 우리 민족이 서로 미워하고 다퉜던,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하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방금 찬양으로 들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을 말해요. 성령의 열매는 나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예수님이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9가지 중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을 본받고 따르는 사랑을 말해요. 두 번째는 희락, 즉 기쁨이에요. 즐거운 일이 생겨서 기쁜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지요. 세 번째는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견디고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지요. 다섯 번째는 자비예요.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푸는 성품이지요. 여섯째는 양선이에요. 착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지요. 일곱 번째 충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말해요. 온유는 여덟 번째 열매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포용하는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고,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인 절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스스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모두 맺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날마다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찬양을 부르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Children 어린이 찬양으로 I've got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 노아워십의 감사해요 성령님입니다.

0: 성격의 사람을 만나요.
1: 나는 엘리사예요. 나는 나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았지요. 불말과 불병거가 스승님과 나를 갈라놓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웠어요. 그 이후 내가 여리고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곳 물이 나빠 농사짓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지며 하나님께서 물을 고치셨다고 말했죠. 여리고의 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0: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리고의 물이 좋은 물로 고쳐졌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은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잇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었어요. 흥분되고 감사했지요. 그런 후 내가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가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거칠었고 나를 아주 괴롭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에게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1: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2: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가는 길에 불량한 무리의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 비아냥대며 조롱했어요.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빗대어 너도 올라가 봐!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 사라져버려! 이런 뜻이 담겨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말이었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권위자로 세워주신 분들을 조롱하거나 비아냥대거나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친구들은 없나요? 부모님이 부르면 못 들은 채 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가지는 않았나요? 선생님에 대해 수근수근하거나 조롱하고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선생님을 대하며 선생님을 낮춰부른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친구들, 여러분의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지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자로 세워주신 분들에는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 선생님,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 그리고 경찰관, 소방관이 있어요. 또 있을까요? 학교 보안관 아저씨는요? 학교 급식실에서 여러분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조리사님은요?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요. 맞아요. 모두 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워주신 권위자예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세요. 공손하게 대하세요. 친절하게 대하세요.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셨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아냥댔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지자인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끔찍한 죄예요. 그 죄의 결과는 분명해요. 결국

당황한 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암곰 두 마리에 찍혀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은 그날 42명의 아이가 죽었다고 말씀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 엘리사 선지자를 비아냥대며 조롱한 불량한 아이들은 그들이 엘리사의 권위에, 엘리야의 권위에, 우리의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한 끔찍한 죄의 값을 치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세요.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공손하게 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권위자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공손히 대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돌이키세요.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변화되도록 반드시 도우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된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감사하거나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권위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권위자에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대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존중하지 않았던 여리고성의 어린이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어느 곳이든 여러분의 권위자는 꼭 계시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권위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순종의 고백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지혜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욥기서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침착하면 결과를 얻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침착하면 결과를 얻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침착해야 되는가,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침착함이 요구되는가 세 가지 경우를 소개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고난당할 때 침착하시면, 고난당할 때 침착하시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좀 보겠습니다. 예, 8절과 9절 말씀을 먼저 우리 읽어봅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이 어떤 고난을, 욥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쳐왔는지 우리 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상상 초월의 고난을 욥이 당하게 되죠. 몸은 문둥병이 들어 악창이 나고 만선창이가 되고 아들, 딸 10명이 한날 동시에 떼죽음을 당하고 동방에서 가장 거부로 살던 그가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그 정도가 되면 살 길이 없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버틸 힘이 있지만요,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욥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런데 그런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이게 해결될 거야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계실까 싶어서 앞으로 가지만 그가 안 계시고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실까 싶어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혹시 하나님이 내 왼쪽에서 일하시나 왼쪽을 돌아보지만 하나님 전혀 만날 수도 없고 혹시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나 싶어 오른쪽을 돌아보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하나님은 전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여러분 2절 말씀 잠깐 보시겠어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 엄청난 고난이 자기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왔을 때 자기 속에서 무슨 마음이 일어났다고요?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얼마나 내가 깨끗한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만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고 내 아들, 딸, 아들 일곱, 딸 세 명, 열 명의 자식들을 얼마나 거룩한 믿음으로 양육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께 번제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자기 안에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마음이 막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냉정을 찾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만나면 돌파구가 생길 거야. 하나님 만나면 해결책이 보일 거야. 그래서 앞으로 보고 뒤로 봤지만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고난을 내가 돌파할 거야.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봤지만 하나님 만날 수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내가 답답하다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적극적으로 만나 주셔야 되고 내가 힘들다 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움에 되셔야 되는데 욥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이게?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자기 속에서 막 불뚝불뚝 일어나는 그 반항심, 이 깊은 근심, 고뇌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쓰고 노력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보여준 믿음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렇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소리쳐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나는 숨이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나 고요하시고 잠잠하시고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발을 걸음을 따르고 묵묵히 그의 길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욥의 믿음이에요. 그가 이런 믿음,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 근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이 엄청난 시련을 만나고 있지만 불러도 하나님 대답 없지만 하나님 그분 만나려고 갈망하지만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 자기에게 닥쳐온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되어지는 일로 확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작정 가운데 나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강한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

아우리라. 욥이 가졌던 강렬한 확신이 뭡니까? 이 엄청난 고난이 내게 닥쳐왔는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나를 단련하시는데 이 단련을 통해서 나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확신이죠. 그 확신이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란 말이 있어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아주 좋은 보따리에다가 복을 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다 축복을 사가지고 우리에게 들고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축복을 보지 못하고 그걸 사고 있는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랍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보자기 속에 쌓여 있는 그 복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보따리를 언제 풀어 헤치실까요? 그 고난이란 보자기 속에 축복이 꽁꽁 쌓여 있는데 우리 앞에 언제 그 고난의 보따리를 활짝 풀어 놓으실까요? 대답을 하시라고요.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보따리를 확 풀어 놓으시고 그 복을 내게 누리게 하실까요? 욥과 같은 이런 믿음이 보일 때,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당장 앞길이 전혀 예측되지 않고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여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따를 때 그 믿음이 인정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보따리를 우리 앞에 활짝 풀어놓으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욥이 그 믿음을 검증되고 인정받았을 때 도대체 풀릴 것 같지 않았던 고난의 보따리를 하나님께서 다 풀어놓으셨고요. 잃어버렸던 것, 없어진 것에 갑절의 복을 그가 누리게 하셨잖아요. 아멘.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이 축복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들면 아마 실감이 될 겁니다. 생전에 노동하지 땀 흘려 일할 줄 모르는 사람, 늘 부모가 그냥 원하는 대로 펑펑 용돈을 주고 원하는 대로 돈을 막 쥐어주면 그 자식은 돈이 귀한 걸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노동의 현장에 나가서 하루 몇 시간 정말 죽도록 힘을 쓰고 땀을 흘리고 그 고생하고 땀을 흘려서 돈을 일당을 벌고 그 돈을 받는 사람 그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천주교인들보다 신앙이 더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엄청난 것인데 이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구원을 주시니까 이 구원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보지 않고 돈을 막 원하는 대로 막 지어주면 그 자식이 돈 귀한 줄 알겠냐고요. 나를 그렇게 째려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표정으로 반응을 하세요. 죽도록 땀 흘려 일해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고생해보고 그렇게 해서 몇 푼의 돈을 얻으면 그 돈이 너무너무 귀한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부르면 알았다 오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막 그냥 막 복을 안겨주시고 결과를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그 귀한 줄 몰라요. 정말 욥의 인생 가운데 그 일어난 그 반항심을 막 자제하면서 이 엄청난 고난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되어지는 일인 줄로 알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 믿음이 인정받는 날 고난의 보따리 활짝 풀어놓으시고

잃어버린 것에 갑절의 복을 누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반항심이 일어나더라도 그 반항심을 믿음으로 잘 억제하시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고난당할 때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침착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뭐가 없어졌어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 그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이 돼서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로마로 지금 압송돼 가다가 지중해 중간쯤에 광풍을 만나서 망망대해 속에 유라굴록 광풍을 헤쳐나갈 수 없고 막 여러 날 동안 표류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 날 동안 표류했던지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여전히 그세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배 속에는 사도 바울만 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276명이 승선하고 있었어요. 276명이 같은 운명 가운데 처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난장판이 됐죠. 그런 참극의 현장 속에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니 외치는 말이 놀랍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같은 운명, 같은 처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일어나더니 절규하는 275명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절대 가지고 탈 때 가지고 난 물건 그것은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누구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치는 이유가 뭐죠? 근거가 뭐죠?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어젯밤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젯밤에 풍랑 속에서 내가 당신들은 절규하고 당신들은 탄식할 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참 놀랍습니다. 냉정할 정도로 그는 침착했는데 그 침착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냉정할 정도로 침착하셔야 돼요. 위기라는 말은 위험의 순간과 기회란 말의 합성어인 건 다 알고 계시죠? 위기,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는 거죠.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위험으로 끝나는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냉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여실 줄로 확신합니다.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거든요.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그때 이순신 장군이 저 호남 쪽의 명랑 해전부터 이 여러 차례 왜군들과 해전을 벌여서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두죠. 1592년도 6월인가 7월에 여기 옥포 아시죠? 거제 옥포. 옥포 해전을 이순신 장군이 승리로 이끌어요. 이게 날짜별로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옥포 해전을 치룰 때 왜군들은 수없이 인해 준술로 그냥 막 이렇게 밀고 들어왔고 이순신 장군과 병사들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었어요. 밀고 들어오는 왜군들의 위세에 눌려서 우리 병사들이 겁을 먹고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겁을 먹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부하들에게 군령 명령을 내리기를, 이순신 장군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 물령망동 정중여산은 따른 물령망동 정중여산. 이 무슨 뜻인가? 분별 없이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태산같이 침착해라. 이게 이순신 장군의 군령이었어요. 장군이 앞장서서 물령망동 정중여산 군령을 내리니까 겁을 먹고 자중질환을 일으키던 수병들이 침착하기 시작하고 이순신 장군의 진두지휘에 따라서 그렇게 왜적을 대적해서 옥포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침착하면 길이 보이고요. 침착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가운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위기가 닥쳐올는지 누가 알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게 장점이 하나 있어요. 어려울 때 저는 굉장히 냉정해집니다. 어려울 때 제게 저도 인생 돌아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냉정할 정도로 저는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 저는 침착합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을 믿거든요. 여러분, 어려움 닥쳐올 때 침착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예요. 아멘. 마지막 또 한 가지 소개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고 사람 관계 속에서 비난받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때 침착하셔야 돼요. 느헤미야서 4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러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요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저를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총이 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 1차 귀환할 때 느헤미야가 지도자였거든요. 느헤미야 인솔을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과거의 위용을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자. 예루살렘 성벽 다시 쌓아 올리자. 의기투합을 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암몬 사람 도비야와 산발랏이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저놈의 새끼들. 저 인간들이 지금 뭘 하는 거야, 저게? 저 유대인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저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지금 저 뭐 하는 짓거리야, 저게? 막 조롱을 퍼붓는 거예요. 심지어는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조롱합니까? 저들이 뭐 성벽을 쌓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완전히 사기를 꺾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조롱을 당하면 사기가 꺾어지죠.

그때 느헤미 지도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워낙은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그 원수들이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비웃고 그럴 때 느헤미야는 그들과 인간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조롱을 하든 말든 비웃든 말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새끼들이 하는 소리 들으시죠? 저놈들이 우리 비웃는 거 조롱하는 거 지금 다 듣고 계시죠? 저들의 하는 말을 저들에게 저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맞대응 안 했다는 거죠.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과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마침내 목적하던 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마침 그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을 때 감정 자제를 하지 못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뭐라고 이 새끼야? 뭐라고 했니 지금? 네 죽고 나 살래 이 새끼야?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맞대응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공동체 속에서 나름대로 뭐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뒤에서 항상 들려오는 말이 좋은, 기분 좋은 말만 들려오지 않아요. 때로는 그냥 확 내 감정을 막 자극시키는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든 말든 그냥 하세요. 기차가 지나가는데 뭐 개가 짖는다고 뭐 기차가 사다 서다 가다 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아, 개 짖는다고 달리던 기차가 계속 서면 어떻게 돼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그냥 개의치 않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허리큐스라는 신이, 그럼 그리스는 뭐 신화천국이니까 허리큐스라는 신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느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허리큐스 신을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허리큐스 신이 옆에 있는 몽둥이를 주워가지고 막 조롱하는 괴물을 막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런데 두드려 패니까 얻어맞을수록 괴물이 막 두 배, 세 배로 막 커지는 거야. 그 허리큐스 신이 너무 당황을 하는 거죠. 두드려 펼수록 커지니까. 막 당황하고 있을 때 지혜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테나 신이 나타나가지고요. 허리큐스 신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보세요. 내가 저 괴물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내가 알려주겠소. 저 괴물이 지랄을 하든 떠들든 그냥 반응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조용히 가세요. 가다 보면 괴물은 저절로 기가 꺾어지고 저절로 소멸이 됩니다. 아테나 여신이 일러주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갔더니 그렇게 지랄 발광을 하던 괴물이 소멸 없이 소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누가 비난을 하든 누가 조롱을 하든 내가 하는 일이 죄짓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너는 뜯으세요. 나는 내 할 일 하겠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죠. 감정 자제를 못하고 너 뭐라고 그랬니? 너 뒤에서 뭐라고 했다며? 그러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비난당할 때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가만 놔두면 힘을 쓰지 못하고 소멸될 겁니다. 저도 뭐 일을 하다 보니 뭐 온갖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우리 교회 안에 말고 밖에서 선교단체 관련해서 온갖 말들이 많이 들려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그냥 막 우리 교회가 무너져가 문 닫은 줄 아는 사람도 있어. 아유, 그럼.

0: 아산에 그 조현 목사가 담임하는 산창교회 그거 괜찮냐고? 뭐 난리야?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왜? 내가 뭐 그렇게 뭐 악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는 걸 하는 것 뿐이죠. 아멘. 절대 반응하지 말고요. 내 할 일 하면 됩니다. 아멘.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월드미션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6-5540번, 지역번호 055-296-5540번 월드미션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6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벌써 7월,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는데요. 올 상반기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감사했던 날도, 무릎 꿇고 기도했던 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읽다가 또 한참을 멈춰야 했습니다. 세 분의 사연 모두 의학이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길어야 한 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목사님, 8개월 만에 뇌종양이 재발한 15살 소년, 그리고 뇌와 척수에 재발 소견을 받은 아들을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어머니, 사람의 길이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7월을 앞두고 우리 창원극동방송의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으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방송은 전파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한 통의 문자, 한 줄의 사연이 이 방송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오늘은 7월을 앞두고 방송사 소식을 먼저 전해드린 뒤 세 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은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아침 극동방송 3층 채플실에서 창원 극동방송 운영연들과 함께하는 수요 아침 예배가 열립니다. 7월 수요 주차한 예배는 7월 1일 수요일 아침 6시 50분 창원 극동방송 3층 채플실에서 진행되는데요. 이번 달 강사로는 영혼을 찾아 떠나는 교육 선교사로 유명하신 최하진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최하진 선교사님은 카이스트 공학 박사이시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포스트 닥터 과정을 거치셨으며 골든게이트 침례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또한 만방국제학교를 설립하신 교육자이시기도 한데요.

세븐파워 교육, 갓생의 법칙 등 다수의 저서가 있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음 세대 믿음의 승부사로 키워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608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울산 박규동 목사님이 몇 개월간 항암과 스텐트 수술로 병마와 싸워오셨는데 방금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며 길어야 한 달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붙들어주시며 목사님과 가족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길어야 한 달. 의사가 이 말을 할 때 듣는 가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몇 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스텐트 수술까지 견디시며 싸워오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손을 놓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울산에서 양떼를 돌보시던 박규동 목사님, 주님의 종을 주님이 친히 붙들어주시길, 그리고 목사님과 가족에게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514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모 회사 직원의 아들, 15살 소년이 뇌종양 치료로 호전되었으나 8개월 만에 재발했고 이제 쓸 수 있는 약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막힌 듯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가정에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5살이면 중학교 3학년이죠. 한창 꿈을 키워가야 할 나이입니다. 한번 호전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8개월 만에 다시 재발이라는 소식을 듣고 쓸 수 있는 약마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가정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할 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가정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병의 치유뿐 아니라 이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기도해 주신 5143번님의 마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8217번님께서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제 아들 강윤하가 MRI 결과 뇌와 척수의 재발 소견이 확인되었고 방사선 수술 치료가 모두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국내외 병원에 도움을 구했으나 길이 막힌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윤하를 붙드시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가족이 믿음을 잃지 않고 윤하가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이실 것 같아요. 제 아들이라고 쓰신 걸 보니까요. 국내 병원만이 아니라 해외 병원까지 문을 두드셨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이 닫혔죠. 방사선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두드린 문이 하나님의 문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한 문장에 이 가정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길이 끝난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이 부모님은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라고 쓰셨는데요. 아들의 치유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가족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강윤하 군과 이 가정을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오늘 세 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 사연 모두 사람의 의술이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약이 없다고 말하고 치료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홍이 앞에 막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 가정 앞에 막힌 바다를 갈라주시옵소서. 울산의 박규동 목사님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길어야 한 달이라는 사람의 진단 위에 주님의 진단을 내려주시옵소서. 몇 개월간 항암과 수술로 지치신 이 종의 몸을 주님이 친히 붙들어주시고 목사님께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절망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살 소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8개월 만에 뇌종양이 재발하고 쓸 수 있는 약이 없다는 진단 앞에 이 가정이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막힌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 소년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에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 두 가지 기적을 모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윤아 군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뇌와 척수에 재발소견이 나왔고 방사선도 수술도 국내외 어떤 병원도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 부모님의 마지막으로 두드린 문이 주님의 문입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윤아가 주님의 평안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 수요조찬 예배 위에도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지금 이 순간 라디오 앞에 모든 방송가족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은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던 세 분을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그리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연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길을 광야에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오늘 세 분의 사연은 모두 사람의 길이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의학이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기를 이번 한 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7월에도 건강하게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가족의 시간 김영준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

0: FBC 신앙 강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FBC 신앙 강좌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팀루거십 이영진 대표의 신앙 간증 만나봅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팀룩의 대표 간사 이영진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저의 강의가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멈출 수 없는 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멈출 수 없는 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누가입니다. 영어로는요 루크입니다. L-U-K-E 루크. 헬라어로는요 루카스인데 그 의미는요 빛을 바라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누가, 예, 그 루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하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교사였습니다. 사도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에 동행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보살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서 복음 전파에 힘쓴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는요 기독교 역사상 세계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 이국 땅으로 선교 여행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요즘처럼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라고는요 말이나 낙타 타고 가거나 아니면 걸어서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낮에는 타들어가는 뜨거운 햇살 아래를 걷고 걷고 또 걷고 밤에는요 기온이 훅 떨어져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나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위험과 어려움과 역경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더위와 추위와 굶주림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많은 이들이 그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목숨 걸고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핍박도 그를 결코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그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때까지 함께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20년 동안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신자들에 의해 잡혀서 80대의 나이에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세계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누가는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복음 선교의 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멈출 수 없는 꿈의 영향을 받아서 2000년 뒤에 지구 반대편에서 본인의 이름을 딴 한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를 꿈꾸는 10대와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 누가, 그분의 멈출 수 없는 꿈, 그 꿈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실상이 어디 있고 이보다도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멈출 수 없는 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요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1800년부터 1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90년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이름 없던 이곳 조선이라는 나라에 미국으로부터 한성교사 부부가 파송되어 옵니다. 그들의 이름은요,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었고요, 아내는 로제타 셔우드 홀이었습니다. 이 둘은 미국의 빈민가 의료사역 중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내가 될 로제타가 먼저 조선에 파송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의 남편이 될 제임스가 파송되어 옵니다. 그 당시 이 조선에는요, 밀알로 썩어져서 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던 선교사들 중에 이 홀 부부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부르심에 순종해서 충성되게 그리고 사랑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당시 이 땅의 상황은요, 정말 척박했습니다. 외국인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포교하는 자는요, 사형에까지 처한다는 법이 존재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의료 선교사 홀 부부는 그러한 거친 상황이나 악조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조선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부터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병들고 다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함께 울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서양식 근대 의료기술과 지식으로 지극정성으로 환자들을 돌봅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했던 로제타와 제임스는요, 드디어 이곳 조선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파란 눈, 노란 머리의 외국인들의 결혼식은 그 당시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그들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서 구경을 왔다고 합니다. 수많은 조선인들의 관심 속에서 홀 부부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셔우드 홀입니다. 이후에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서 결핵 퇴치에 앞장섰던 선교사입니다.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낳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홀 부부는 조선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런 홀 부부의 섬김 앞에 조선 사람들은 조금씩 조금씩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들이 조선 땅에 온 지 얼마 안 된 1894년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말이 청일전쟁이지 당시 강대국이었던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 조선 영토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민족이 입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국토가 피폐해지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남편인 닥터 제임스 홀은 청일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에 온 지 3년 만인 1894년 11월 제임스 홀은 그만 풍토병인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주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미망인이 된 로제타 홀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과 충격을 겪었습니다. 당시 로제타 홀은 둘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태중에는 6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 남편을 잃고 큰 슬픔에 잠긴 로제타는 출산을 위해서 첫째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딸 에디스를 출산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솔직히 멈출 법도 합니다.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제 멈추고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로제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을 출산한 지 3년 만인 1897년 그녀는 불타는 선교의 심장을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다시 조선에 돌아옵니다. 비록 남편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녀에겐 멈출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료 선교의 꿈이었습니다. 비록 남편을 잃은 큰 슬픔을 겪었지만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땅 조선을 다시금 섬기로 돌아온 것입니다. 남편이 없었지만 그래도 유복녀인 딸 에디스를 보면서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온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또 한 번의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듬해인 1898년 5월에 로제타의 딸 에디스가 그만 이질에 걸려서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것입니다. 딸의 죽음은 로제타 홀에게 남편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충격과 슬픔을 주었습니다. 로제타의 아들 셔우드 홀이 지은 조선회상이라는 책에 보면 어머니 홀 부인이 오랜 기간 동안 한밤중에 깨어나서 고통 속에서 흐느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로제타 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1897년에 평양에 홀 의사를 기념하는 기홀병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서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합니다. 바로 현재 경희대 병원의 뿌리가 된 곳입니다. 그리고 동대문 병원을 만듭니다. 현재 고려대 병원의 전신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천기독병원, 인천간호보건대학을 만듭니다. 또한 그녀는요, 이 땅의 장애인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극렬한 마음으로 맹인농어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한글 점자를 개발하고요, 어린이 병동 설립하는 큰 업적을 이룹니다. 자그마치 43년간 지속된 그녀의 헌신으로 수많은 선교의 열미가 이 땅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로제타 홀은 비록 조선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지만 이 땅에서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조선을 깊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대 멈출 수 없는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요, 그의 아들 셔우드 홀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의료선교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던 셔우드는요, 본인도 부모님을 따라서 의료선교의 꿈을 꿉니다. 비록 조선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학을 전공하고 다시 조선에 옵니다. 그리고 또한 의사였던 그의 아내 메리안과 함께 그들 부모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되는 1940년까지 이 땅을 섬깁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곳에 가면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한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홀 박사 가족들의 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의 빛을 지닌 이 거룩한 홀 가족이 묻혀 있습니다. 일대 닥터 윌리엄 제임스 홀과 닥터 로제타 셔우드 홀 부부, 2대 닥터 셔우드 홀과 닥터 메리안 버텀리 홀 부부, 그리고 어린 시절 죽은 셔우드 홀의 누이동생 에디스 홀, 다음으로 3대는 닥터 셔우드 홀 부부의 아들인 프랭크 홀의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가족에게 멈출 수 없는 꿈을 꾸게 한 것일까요? 소망과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척박한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서까지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곳 조선에서 의료선교사의 삶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소개한 사람들에게는요, 멈출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누가에게는요, 멈출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월, 로제타 월, 셔우드 월에게는요, 멈출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요, 살아있는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의료선교사였던 누가가 사도바울과 함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많은 의료인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바쳐서 이 땅의 밀알이 되어서 조선을 섬겼던 홀 선교사들, 1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요, 세계 1등 의료기술과 인력을 갖춘 가장 발전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이 전파되어 지금의 우리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의료선교를 꿈꾸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의 멈출 수 없는 꿈이, 홀 가족의 멈출 수 없는 꿈이 멈추지 않고 이어져서 이제는 우리 팀룩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멈출 수 없는 꿈이 전파되어서 다른 민족, 다른 족속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의료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높은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나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끝까지 가야 할 주님을 위한 길, 저에게는 그 길이 바로 우리 팀룩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입니다. 2001년 처음 동아리방에서 서너 명이 모여서 모임을 시작할 때부터, 2003년 첫 전국순회를 시작할 때에도, 그리고 2014년 처음으로 해외 의료선교를 나갈 때에도 열방을 취하는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거룩한 꿈이 우리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출 수 없는 꿈이 지금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심장이 뜁니다. 한 자매 이야기를 할까요?

국가입니다. 저희 팀룩은요, 2014년도부터 팀룩 X라는 이름으로 필리핀에 의료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동일한 곳을 섬기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현지의 아이들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자매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름이 노리라는 자매입니다. 엄마는 필리핀 현지인이고 아빠는 일본인입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어려서 아빠와 헤어지고 엄마와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다시 만난 새아빠와 함께 사는 자매입니다. 어쩌면 불우할 것 같았던 그의 가정이지만 그래도 엄마의 사랑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양육으로 아주 이쁘게 그리고 멋있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노리라는 자매가 간호대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의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부여가 바로 본인이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우리 팀룩이었다고 했습니다. 팀룩의 섬김을 보면서 본인도 의료인의 꿈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간호대를 졸업하고 실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멈출 수 없는 꿈이 이제는 열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은 전파력이 있습니다. 꿈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 주위에는요, 계속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은요,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이 꿈을 꾸는 사람들의 특성, 꿈의 법칙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우리 팀룩이 바로 그 단체라고 말합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많은 10대와 대학생들이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과 소망이 없는 10대와 청년들이 저와 함께 대화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서서히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꿈을 주셨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외친 것이 의료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수련회도 하고 해외 의료 선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뿐만 아니라 확장된 영역에서, 즉 예배와 문화와 미디어와 구제사역과 심지어 건축 영역까지 우리 팀룩의 비전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영역에서 각자의 달란트로 열방을 시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열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꿈입니다. 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입니다. 특별히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에 제 눈이 갔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열방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서브 사역들을 세워가는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팀룩에는요, 팀룩 워십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서브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미디어를 담당하는 팀룩 워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DNA인 의료선교를 담당하는 팀룩 메딕이 있습니다. 구제사역을 담당하는 팀룩 위드가 있고요. 건축선교를 담당하는 팀룩 텍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영역을 담당하는 팀룩 아크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만들어진 교육영역을 담당하는 팀룩 에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멈출 수 없는 꿈으로 우리는 더 큰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사역을 꿈꾸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어로만 부르지 말고 열방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부르고 중국어로 부르고 일본어로 부르고 독일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심지어 아랍어 할 수만이 있다면 소수민족의 언어까지 여러분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 선교를 꿈꾸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타겟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건축으로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거창하게 집을 짓고 교회와 건물을 지어야 건축 선교가 아닙니다.

0: 작은 것 하나지만 벽지 하나 바르고 문짝 하나 고치고 전등 하나하나 다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복음을 전하며 한다면 그것이 바로 건축 선교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세계 모든 곳이 우리의 타켓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열방의 모든 나라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 같으면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이 꿈이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제사역을 꿈꾸는 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곳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가난과 전쟁과 기근과 폭력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 못한다면 돈이라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라도 없다면 여러분 기도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입니다. 여러분 의료선교를 꿈꾼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의 대상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입니다. 온 열방을 바라보면서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한 손에 청진기를 들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간 청진기를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의 심장소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사람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고장나서 멈춰버린 시계를 바라보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꿈을 말합니다. 사람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 있습니까? 혹시 그 꿈은 멈추어 있습니까? 여러분, 멈출 수 없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 그 멈출 수 없는 꿈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FBC 신앙 강좌, 지금까지 팀 루거십 이영진 대표의 신앙 간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남해창선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거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정보를 알려

0: 토요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늘 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이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쉬지 못하시게 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밤낮 열심히 하는 게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 기도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회도 있고 금식 릴레이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버리면 그 기도는 내용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내 기도를 이루어준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거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나라, 나의 뜻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한다. 이건 자기 탐심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물을 만드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즉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건 우상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억울한 과부가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런 과부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에게 늘 간청하여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의 손을 들어주신다라고 해석하면 그건 결론을 무시하는 해석이 됩니다.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모든 불의한 일들을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강청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 소원 성취라는 것은 내 소원 성취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이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에 헛된 영광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눈에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 그래서 빌립보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늘 위, 만물 위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 복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무엇인지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사도의 기도의 내용 중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말도록 하라라는 이 내용은 단지 우리의 소원을 아래서 기도응답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9절 17절 말씀에도 나오시죠. 그들이 하나님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라고 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며 너희 동문들의 수가 차기까지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무엇 때문에 기도할까요? 주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 죽임당한 자들이죠. 물론 구약에서 순교한 자들도 있습니다만 순교한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 죽임당한 자,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간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했을 때 좀 쉬라라고 하시면서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시 되죠.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도 다 죽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렇게 심판될 때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것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일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 사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울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예루살렘을 한 인격처럼 부릅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황폐하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파수꾼을 세우시고 밤낮 잠잠하지 않게 하십니다. 구약에 일한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이기에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수꾼 곧 선지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들이 하는 일이란 주여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여 예루살렘이 새로워져서 세상에서 칭송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

시도록 해야 하는 자들의 역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속한 파수꾼들의 일들이죠. 이들은 물론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도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들에서 마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신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농사 지으면 다 빼앗겼는데 이제는 자기가 농산물을 거두어 자기가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사시대와 왕들의 시대를 보면 재해가 일어나거나 또는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밤낮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이 어떠한지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약 70명이 애굽으로 간 지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지나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고 계시다가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기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때가 되어 그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것이죠.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상황이 안 되었다면 그들은 그곳에 들어붙어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때가 되어 그들이 부르짖게 되는 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역이 가정되었을 때에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조금만 힘들면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말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생각조차도 없었단 말입니다. 강제 노역이 시달리지 않으면 부르짖지도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출애굽시켜내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요 광야 40년을 지나고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축과 농산물까지 다 뺏기게 되죠. 그러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여 줍니다. 그래서 조금 평안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반역합니다. 그러면 적들이 또 쳐들어오고 부르짖고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죠. 자, 이런 사사시대의 말기에 사무엘은 자기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시대에 그래도 좀 평안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부르짖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파수꾼들이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나라가 평안하여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자기가 그대로 먹을 수 있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동안 잠시 평안한 적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평안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들은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 아래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을 자기들이 온전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 벌써 들어왔지만 곧 이어 헬라 제국이 나오고 로마 제국이 나옵니다. 그들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또 성전에 십일조를 해야 되죠. 2중 3중의 고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유대인들이라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문자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닦고 돌들을 없애어라, 뭇 민족이 보도로 깃발을 올려라, 보라 주님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하여 그 언약을 완성하시면 예루살렘이 칭송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국에서 예루살렘을 올 자들이 있기에 길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합니다. 딸 시온에게 알려주라 라고 합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구원받아 오는 자들을 사람들이 거룩한 분의 백성,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헵시바와 빌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구약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중에 3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선지자가 외쳐야 할 이 내용들이 이미 신약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길을 닦는 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고 한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럼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구약이 예언하였고 신약의 사도들이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또한 아모스 9장 11절 15절로도 나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크는 만국을 기업으로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과 이사야 40장과 또 아모스 선지의 내용이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장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추수한 열매를 먹을 수 있으며 그들의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물리적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성의 회복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윗에 무너진 장막이라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윗에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시도록 쉬지 않고 부르짖으라 라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를 하여 자기를 하는 것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쉬지 않고 일하심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죠.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박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영혼을 받도록 쉬지 않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도 사실은 선지자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러 직접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모든 내용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구약에 약속된 그 모든 내용들, 아담에게 하신 말씀, 노아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들, 심지어 구약에서 약속된 그 말씀들, 그 모든 내용들을 십자가로 다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묵시적 시간이라 그러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속에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재림이 안 이루어졌지만 묵시적인 사건으로는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미 하늘에 완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게 되죠. 시간과 공간이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물론 묵시적으로 완료된 일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이미 안식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완성인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말씀들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모든 성도들도 이제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0: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시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러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약속받아 출애굽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늘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값없이 받기 때문에 창조를 기억하여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 신명기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는 창조는 빠지고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창조도 일한 것이 없이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구원도 일한 것도 없이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을 십계명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날 아무 일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일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가 그걸 보고 그걸 믿고 그걸 구하고 그걸 받으라는 말씀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라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이사야 본문의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서만 하늘에 약속된 그 완성된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로 저주받은 죽음이고 실패의 죽음 같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서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밝히 보이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림한 사도들이 구역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증거하는지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석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십자가 안에 감추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전할 것이 없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토요강단 지금까지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5-3726번 055-285-3726번 늘푸른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또 저희가 쉬운 클래식을 네. 또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만났는데 네. 매번 할 때마다 그렇지만 네. 참 기대가 많이 돼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 네. 그런 기대를 하긴 하는데 네. 오늘 주제가 기준이라고 하셨어요.
1: 네. 요즘에는 제가 조금 주제를 잡아보는 편이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저도 준비를 하는 편인데 기준. 피디님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외쳐봤을까요?
0: 어릴 때.
1: 그렇죠.
0: 학교 운동장에서.
1: 네. 그런데 그 기준이라고 함은 오른쪽 맨 끝 내지는 왼쪽 맨 끝 아니면 가장자리 이런 데 있지 않고요.
0: 네.
1: 중심에.
0: 맞아요.
1: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심에 있는 기준.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의 기준을 어디에 담아야 할까를 여러분과 함께 클래식을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0: 네.
1: 첫 곡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저의 소망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가사라고 할 것은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진심을 여기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찬송가 463장이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가가 원래는 흑인 영가로 시작했다고
1: 네.
0: 해요. 네. 그랬다가 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라고 하는데
1: 네.
0: 오늘 저희도 그런 간절한 마음 담아서 이 찬송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듣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0: 네, 오늘 첫 곡 찬송가로 함께 나눴습니다. 네.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정말 신자라는 네, 그것에 맞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1: 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마음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0: 아, 네.
1: 가사에 보면 사랑하길, 거룩하길, 예수 닮길 이 모든 것에 진심을 담을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0: 아멘.
1: 네, 두 번째 곡은 여러분께 오케스트라의 기준이 되어진 악기가 무엇일까 설명을 드리면서 한 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할 때 가보시면 저희가 튜닝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0: 네네.
1: 무대 위에서 소리가 막 이렇게 납니다. 그러고 나서 악장이 들어와서 네. 튜닝이라는 걸 하는데 튜닝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모두가 똑같은 피치의 음정을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스트라에서는 기준음을 라로 잡거든요.
0: 네.
1: 그 라라는 음을 누군가가 내어줘야 거기에다가 따라서 맞추겠죠. 그 악기가 목관 악기에 있습니다. 어떤 악기가 담당을 하냐면 오보에라는 악기가 튜닝을 할 때 라라는 소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0: 네.
1: 그러면 수많은 악기가 있는데 왜 그 역할을 오보에가 담당할까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오보에라는 악기가 그나마 온도의 영향을 가장 덜 받고요. 무대 밖에 있다가 무대 안으로 들어왔을 때 관객들이 꽉 차 있어서 조금 온도가 높을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렇게 음정이 움직이는 악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호흡이 들어가도 악기가 따뜻해져서 음정이 점점 높아지는 플룻 같은 악기가 있고요.
0: 아, 플룻이 그래요?
1: 네. 여기 계속 숨을 불어넣으니까 불다 보면 음정이 높아져서 그걸 또 본인의 호흡들로 이렇게 음정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보에는 그런 공기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보에가 라라는 음을 쫙 불어주면요. 먼저 관악기가 튜닝을 하고 목관악기가 똑같이 라에 맞추고 그리고 현악기가 똑같은 음에 맞춘 다음 연주를 시작합니다.
0: 네.
1: 그래서 오보의 곡으로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션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0: 네.
1: 선교사님이 그 오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오보에라는 악기를 부시는데요. 물론 우리가 현대에서 보는 그 악기 말고 지금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 그걸 부세요. 근데 가브리엘 오보에라고 너무나들 알고 계시는 곡인데 여러분이 지금 눈을 감고 상상하실 그 한 장면은요. 그 원주민들이 막 화살 같은 걸로 이 선교사님을 쏘아서 죽이려고 왜냐하면 외부인이니까요.
0: 네.
1: 그런데 그 바위를 올라가서 정말 간신히 그곳에 도착한 선교사님이

이 모든 걸이곡한 곡으로 분위기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세요. 그들이 경청할 수 있게 그 물이 흐르는 곳의 바위 위에 앉아서 가브리엘 오보에라는 곡을 연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할 수 있구나.

0: 참 오보에의 선율이 뭐랄까 차분하게
1: 네. 네,
0: 진짜 담담한 신앙 고백 같아서
1: 맞아요.
0: 네, 참 마음에 남네요.
1: 마음이 사실. 먹먹하게 하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악기 선택도 너무나 좋았던 것 같고요.
0: 네.
1: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기준이 되어지는 오보에를 한번 만나봤고요. 세 번째 곡으로는 피디님 엘가라는 작곡가
0: 네.
1: 들어보셨을 텐데
0: 너무 유명하죠.
1: 네, 엘가 하면 우리가 딱 정말 한 곡 모두가 네. 생각나는 곡이 있습니다. 어떤 곡인지 아실까요?
0: 따라라라라.
1: 그렇죠.
0: 사랑의 인사.
1: 그렇습니다. 예. 사랑의 인사라는 곡은 어떻게 작곡되어진 곡인가라는 배경을 조금 알고 들으시면 훨씬 사랑스럽습니다. 엘가라는 작곡가는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유학을 갈 만한 그런 자금력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레슨을 하시던 와중에 굉장히 부유하신 백작의 딸을 가르치게 되신 거예요.
0: 네.
1: 그런데 두 분이 사랑에 빠지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딸의 집에서는 안 된다. 계속 반대를 하시지만 그 따님은 엘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한 몸 헌신해야 되겠다. 무언가 크게 될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0: 어머.
1: 그런데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 사람의 재능을 알아봤던 것일까? 어쨌든 엘가는 이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모든 것에 안정을 얻기 시작하면서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그런 작곡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겠어요.
0: 네.
1: 나의 모든 걸 주고 싶지만 엘가가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내가 헌정하는 곡. 그래서 사랑하는

0: 아내에게 바치는 그 곡이 사랑의 인사, 편지 같은 곡입니다. 전적인 사랑, 그 어떤 기준 없는 사랑을, 그럼에도 무턱대고 줄수 있는 사랑을 작곡가가 표현을 한다면 누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1: 네.
0: 엘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들려드리는 곡들은 너무나 익숙한 곡들이시지만 그 배경을 알고 마음의 그 편지와 같은 그 아름다운 선율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그러면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사랑의 인사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늘 듣던 선율이긴 한데 네. 네, 그래도 또 색다르게 다가오네요.
1: 보통 사랑의 인사는 솔로 악기 한 대로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과 피아노, 첼로면 첼로와 피아노로 하는데 오늘 제가 들려드린 버전은 조금 다르게 오케스트라 버전을 들려드렸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도 한 사람을 믿고 기준을 잡아야 하거든요.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은 지휘자입니다. 지휘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지휘자의 지위에 맞춰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만 가장 아름다운 곡을 들려드릴 수 있다가 여기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례적으로 오케스트라의 곡으로 들어봤고요. 마지막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한테 편지를 써주신다면 이렇게 받고 싶은 내용의 편지에 네.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편지라는 곡입니다. 1번 곡

0: 속에서 제가 신자되기 원합니다라고 찬송을 저의 바람과 고백으로 들었다면
1: 네.
0: 4번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기대하면서 이 곡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마음이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어요.
1: 하늘아버지의 편지 함께 듣고 저희는 끝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네, 오늘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편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그 기준이라는 네. 네,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교수님. 네. 네.
1: 하은 PD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은 PD님은 어떤 사회생활을 하실 때 네. 다른 이들의 기준과 같아야 한다에 더 비중을 두시는 편일까요?
0: 사회생활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1: 그렇다면 네. 신앙생활이나 어떤 나의 문제를 바라볼 때 있어서 기준을 잡을 때 무엇으로 잡으실까요?
0: 사실은 순간순간 놓치기도 하려고 하고 네.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네.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네.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고 스스로 좀 그렇게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아멘. 너무 좋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꼭 같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것인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 만족하시고 하나님 기쁘시면 될 일들이어야 한다가

0: 아닐 텐데 어떤 일들에서 저희가 그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 때들이 있죠. 제 네. 의견이 들어가고 그리고 저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은 거예요. 왜 내 능력이 무언가 믿었지가 않니? 그래서 나를 못 믿어서 지금 너의 기준을 다른 데다가 두려고 하는 거니 나는 네가 나 한 사람으로 좋겠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이 밝을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날이 흐려서도 보기가 어렵겠지만 어두워졌을 때 밤하늘에 별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1: 네.
0: 세상이 어두워져서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도 있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어두워서 도저히 못 볼 것 같았던 그런 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아멘. 여러분께 말씀드려봅니다.
1: 아멘.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찬양으로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찬양의 화원 박혜영입니다. 이 시간 찬양의 향기로 가득한 주님의 화원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향기롭게 가득 채워가시기를 소망하며 첫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노인팅의 날마다

흔히 사람들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한 작가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감사는 이미 우리 삶에 와 있는 행복을 발견해내는 마음의 렌즈와도 같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감사의 렌즈를 통해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숨겨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의 화원 안에서 잊고 있었던 감사의 고백들을 아낌없이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송경민의 감사. 클래식 콰이어의 주 은혜임을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 말을 하셨나요? 한 심리학자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을 세 가지만 적어도 행복 지수가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늘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채워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의 행복은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건강, 함께 할 수 있는 이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늘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매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 찬양은 박신학 하여의 모든 것이 은혜, 소프라노 한나영의 여정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작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 바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주나목의 내가 매일 기쁘게, 아이비밴드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조찬미의 요게벳의 노래, 박형근의 행복은 감사로 시작, 두 곡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차장의 화원 끝곡은 마커스의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염려와 걱정들이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화원 제작의 이건수 진행의 박혜영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얘기를 하죠. 항해 여정이 길어지자 그 배에 탄 선원들은 매일같이 날씨와

환경을 탓하며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요,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를 보면은 항상 이런 글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쪽으로 전진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콜럼버스는 이렇게 가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선원들을 이끌었던 것이죠. 긍정적인 생각은 이렇게 기적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찬양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세. 파도 소리와 함께 듣고요. 이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캐리 언더우드가 노래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성경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이 말씀 시편 3편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8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2님, 극동방송을 들으며 은혜받고 회복되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주위에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영혼이 많아 새벽마다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7028님, 시편 3편 8절 말씀이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극동방송 한국교회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복을 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0358님,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 우리 자녀들과 이 땅 이민족에게 내려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복음의 말씀 안에 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0487님, 성령의 담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8531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자녀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의 은혜 잊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6495님, 50대로 보이는 67세의 사람입니다. 요즘 시편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외우는 말씀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정답을 적습니다 하시면서 시편 3편 8절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외우고 계시네요. 잘하셨습니다. 2134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아멘입니다. 2545님, 극동방송의 오프닝을 들으며 나는 타인의 상처와 약점을 감싸주지 못하고 들춰내어서 아픔을 주진 않았는지 늘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0871님, 아침에 비가 조용히 내려서 비닐 페트병 모아둔 걸 정리 다해 집에서 내놓으니 비가 그쳐서 좋았습니다. 요즘은 체력이 크게 올라 집안 소일거리도 재미있어요. 또 짬짬이 말씀도 쓰고 있답니다. 아멘. 5667님, 오늘도 평안하고 즐거운 하루입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신 주말 보내십시오. 3846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5226님, 사랑부라고 지적장애, 자폐장애우들의 교회 공동체가 있는

서울 영락교회로 등록합니다. 춘천서 기차 타고 가는데요. 하지만 늘 마음의 기쁨의 주일이랍니다. 아들과 제가 교회 잘 정착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준비한 찬양 띄우지요.

극동방송 찬양가득 기쁨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부가 어느 날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어갔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기름을 넣어주면서 서비스로 차의 앞유리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다 들어가자 직원은 부부에게 다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 앞에 유리가 아직 더럽다며 한 번만 더 닦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얼른 알았다고 대답하고 다시 앞유리를 닦으며 혹시 자신이 보지 못한 벌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며 유리를 한 번 더 닦아냅니다. 직원이 다 되었다고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번에도 남편은 아직도 유리가 더러워요. 당신은 유리 닦는 법도 몰라? 좀 제대로 닦아보세요. 라며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손을 내밀어 남편의 안경을 벗깁니다. 그리고 휴지로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서 남편에게 다시 씌워줬습니다. 남편은 깨끗하게 잘 닦여진 앞 유리창을 보게 되고 비로소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됩니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얼룩진 안경을 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일들도 색안경을 끼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 내게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 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죠?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뽑은 말씀이에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네,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네,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몇 절의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뽑은 말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는데 몇 절의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나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8909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친정아빠와 큰오빠가 몸이 아픈 가운데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속히 치료되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인도하소서. 아멘. 7758님, 방송 들으며 은혜 받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648님, 다시는 6.25 같은 동족 상잔이 없게 하시고 남북을 주 안에서 통일시켜 주옵소서. 아멘. 3170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움직이며 삶의 모든 중심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멘입니다. 1229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희 교회 윤선자 권사님께서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출혈로 뇌사 상태랍니다. 부디 치료의 하나님께서 윤선자 권사님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1229님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네, 한 줄 기도 부탁드립니다. 윤선자 권사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출혈로 뇌사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940님, 전도의 현장에서 26년간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공로나 노력이나 자격을 얻는 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옵소서. 아멘. 6488님, 대한민국의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 하루속히 남한에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져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은 남남북녀로 통일가정을 꿈꾸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0923님, 오직 구원은 주님께만 있음을 압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복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8799님, 주일 주방식사 봉사로 교회 가는 중에 방송을 들으며 이렇게 정답을 문자로 보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시편 29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영광과 권능의 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경배합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권능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인 저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제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의 권능 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에게 영과 육의 큰 복을 주시며 형통케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29편을 묵상했지요. 이 묵상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폭풍우 속에서도 늘 주님의 권능 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6월도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의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6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새달 7월에 뵙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도신경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 사건도 더하여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의 사도신경 우리 강해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 그것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은 남들이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판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판단과 너희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되뇌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듣고 또 교육도 받고 알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식도 교정해가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는 있지만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정말로 내 온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내가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그런 답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합디다.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합디다.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점검해보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교회에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을 이 세례를 베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럼 정말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답해야 되는 것. 답하기를 기대하는 것. 그럼 그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의 대답인 즉선 내 매년년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예배당으로 인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해서 이제 세례를 드디어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이 어머니를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싶어서 교회 문답하기 전날 저녁에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답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며느리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까 이 할매가 목사님 앞에서 내 며느리는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런 웃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인도한 자들이 누구이든지, 여러분에게 신앙으로 영향력을 끼친 이가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는 정말 이게 신앙의 부요함이다. 믿음의 부요함이다. 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남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통장 관리 아무리 많이 해주는 뭐 수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다루는 은행 직원. 여러분, 그걸 다룬다고 해서 그분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남의 돈 그거 아무리 관리해본들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대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 신앙. 여러분, 그거 아무리 다루어 본다. 어느 날 세 가족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어느 교회 출신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희 집안은 이렇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랬어요. 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것이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지 남의 신앙 그거 다 끌어붙여본들 내 신앙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의 부요한 사람 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더 좁혀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하고 기도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만 하는 신앙의 고백 그거는 바른 신앙 고백 아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로 치열한 정말로 살벌한 그런 세상 한복판에 사는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그게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물었던 그 자리가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지점에 이 헤르몬산 이스라엘 저 북단에 있는 헤르몬산 거기에 내린 눈으로 인해서 녹아내리는 물로 그 요단강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온 땅을 적시는 그 북쪽에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한 도시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의 구약시대에 여호수아서 11장 17절을 보니까 그 이름이 뭐냐면 바알가시라고 이런 바알가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바알의 숭배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 그런가 하면은 이후에 헬라시대에는 목축과 이 자연의 신인 판신의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그야말로 헬라의 신들이 정말 군데군데 세워져 있는 이 우상의 동네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하여 신전을 지었던 곳이었답니다. 여러분 거기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권력을 탐하고 여러분들 부귀를 탐하고 여러분들 이 땅 위에서 영화를 탐하여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섬기던 그런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던 곳 그것을 세웠던 곳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이름까지도 여러분 로마의 황제 캐사르 그게 가이사랴인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이름을 붙여놓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캐사르이다. 로마의 황제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외치되는 그 땅. 여러분 바로 그런 땅 풍요와 권력이 판을 치고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명예를 탐하고 온갖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들을 탐하며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고 사람이 하나님이냐 둔갑하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신앙 고백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돈과 권력이 모든 것에 목표가 되어지고 출세와 쾌락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있는 그 살벌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너희가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런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이십니다. 그분만이 내 삶의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삶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아부하며 그들에게 굽슬거리며 그들이 요구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종처럼 그렇게 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오직 그분만을 섬기겠다라고 세상 한복판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바른 신앙의 고백은 예배당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의 공급자이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며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온전히 그분에게 바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른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아주 기뻐했던 이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풀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낳고나 전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사도신경은 바로 이 고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3분의 2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지나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진 신앙 고백서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심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일반적인 종교 심학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서울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도 가도 되고 중부고속도로로 가도 되고 중앙고속도로로 가도 되고 좀 둘러가는 거지만은 호남고속도로로 해서 우리 남해 고속도로로 해서 저 호남고속도로 올라가도 다 서울 간다. 아이고 천국. 아 예수 믿으면 좋지. 꼭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저쪽으로 중앙고속도로 가는 것처럼 아 다른 신성교도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천국 백성 된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로 주신 적이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거꾸로 올라가면 이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낳고 나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에게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허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앙고속도로가 열려있고 중부고속도로가 열려있고 남해고속도로가 열려있고 호남고속도로가 열려있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부활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는 그런 말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뭐 착하면 살면 되지.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아서 흰눈보다도 더 희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바른 신앙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는다가 아닙니다. 그냥 착한 종교의 심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의 고백이 그게 바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른 신앙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은 신앙이나 신앙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교훈을 그에게 주십니다. 18절을 보니까 교회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회로 이끕니다. 아이고 혼자 예수 믿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가 교회로 나오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0: 이어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천국 열쇠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과 복음 전파의 근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면 열리고 여기서 닫으면 닫힌다. 네가 복음을 전하면 천국 문을 여는 것이고 네가 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 문이 닫히는 거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하여서 또한 거기에 따르는 근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제자의 삶이라 말하기도 하고 제자도라고도 말씀하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자신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바른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어떻게요? 교회 생활로 이끌어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은요. 그 신앙의 고백을 내 혼자만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다면 너는 반드시 복음 전파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그럼 우리 속에 바른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은 그저 믿는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거기에서 영혼이 왕노릇 하십니다. 믿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 고백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부활의 영광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가 따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도신경을 마치면서 이 사도신경 전체에 대한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을 그저 외우는 성도만 아니라 사도신경대로 믿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저 외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외우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그저 외우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고백하는 그래서 헬라말 라틴으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라는 말이 심장에서 온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 심장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따랐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이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 1090 해오름교회나 055-269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새벽 아침에 해가 뜨고 바다 건너 해가 지면 하루가 저물죠. 종일 활동하다 만물은 또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참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오죠. 성경은 일러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구가 수십억이라지만 그 삶이 녹록지만은 않죠.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이 뒤엉킵니다.

입니다. 더 대자연까지도 폭염과 혹한과 가뭄과 홍수가 속절없이 생겨나죠. 도무지 예측하기 힘든 환경 속에 매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주신 삶을 넋끈히 감당해내죠. 나를 감싸는 모든 환경과 관계를 긍정하며 믿음으로 품어내는 우리는 성도니까요.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기분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욱 하고 당장 화를 내시나요? 그렇다면 미련한 자입니다. 인정해야 회개가 있고 개선도 있을 수 있으니 스스로를 살펴야 하겠죠. 그런가 하면 슬기로운 자는 수치와 욕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넉넉히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3213님 사연이에요. 목사님을 생각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를 불러봤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 예, 이 찬송 맞죠? 불러봤어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쵸?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네, 그죠? 네, 이제 목사님이랑 어울리지 않나요? 방송을 들으며 이 문자를 보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선곡이 내가 매일 기쁘게가 나왔어요. 저는 한 주 동안 이 문자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3213님. 와, 이 찬양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 네, 그렇게 불러보신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내용을 문자로 보내려고 하고 계셨는데 네, 방송 또 이제 방송 타이밍에 또 맞춰서 또 보내주시려고 일주일을 기다리셨나 봐요. 근데 그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가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요 남들이 보기에는 우연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네, 우연이 없죠. 은혜입니다. 사실 꼭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꼭 알맞게 그 일이 멍석이 쫙 펼쳐지듯이 카펫이 쫙 펼쳐지듯이 네, 그렇게 희한하게 때가 맞춰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우연이네 하고 넘기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 의미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거저 지나갈 일도 우리에게는 감사요 은혜가 되니 이 자체가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길이 되는 겁니까? 우리 3213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합해져서 네, 이렇게 어우러지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말이죠. 네, 이런 걸 저 세상 사람들이 이해나 할까요? 주님 안에 축복하고요. 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안에서 열린 마음과 복이 가득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네, 제가 지금 막 장난이 막 또 치고 싶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시각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낸 사연을 소리로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봐요. PC 화면에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미리 그렇게 읽어봅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처음으로 문자 참여합니다. 이 내용을 읽었을 때 막 장난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처음 봤을 때도 왜 이제서야 보내주셨나요? 막 이러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내용이 주말에 늘 듣는데요, 토요일은 밀린 일들 하고 주일은 예배보고 교회를 하느라 참여가 힘드네요. 늘 잘 듣고 있고 걷기 하면서 듣습니다. 덥지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날입니다. 네, 8625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심령 상태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막 넘치는 것을 느끼고 있는 마음밭이에요? 아니면 야, 이 세상 살다 보니 너무 힘들다, 버겁다,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나요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와, 하나님, 지금이 내 인생에 최고 전성기입니다, 이런 귀한 시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상황입니까?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 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인생 쭉 살다 보면요, 희한한 것,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넓은 눈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이 사연을 함께하며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날이 점점 더워지고 그리고 습도가 높아지고 하면 많이 힘들죠. 그러다 보면 불쾌지수라는 게 올라가고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보여야 할 덕된 모습들을 놓치기가 또 쉬워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은혜로운 사연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름다운 찬양과 더욱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혼자 모든 걸 다 해내려 하지 말고 서로 어깨 동무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말들을 들으며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네, 하는 시간 하는데, 또 주일은 또 예배드리고 교회를 하고 또 평일에는 또 토요일은 또 일, 밀린 일도 하고 이러느라 참여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처음 사연 보냈는데 편하게 그냥 단어 하나라도 던지듯이 주셔도 좋습니다. 늘 이 시간 여러분 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마음 담은 사연이라면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요,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온누리 워십 앨범 중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역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8625님 주신 사연이에요. 목사님, 처음으로 문자 참여합니다.

0: 에이블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계에서는 장애예술인들이 작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작지원금과 전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미술과 문학, 영상 분야 공모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문화예술 활동의 문턱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창작의 주체로 인정받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모 일정과 신청 방법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각 지역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장애인을 위한 체험형 문화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장애인복지관과 문화시설에서는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연 관람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체험교실, 디지털 교육과정 등을 잇따라 모집하고 있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과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참여 기회가 한층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사회참여와 자립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거주 지역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에이블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말과 글은 우리가 세상에 왔다가 떠나는 날까지 함께하죠. 살아가는데 가장 요긴한 필수품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죠. 오죽하면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을까요? 말과 글,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삼가서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말과 글로서 덕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소리엘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대기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이어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이광수 형제님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를 편집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광수 형제님은 이 남한과 가까운 개성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군인이 되셨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난파되는 간첩이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광수 형제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1: 제가 온 지 벌써 29년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저는 고향이 개성 아시죠? 네, 개성 개풍군 묵성리라고, 거기에 저희 고향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김부자 집 올려 바치는 그

그런 회사 초급당 비서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항상 저희들 키우면서는 곧게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해라.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통일을 이룰 수 있어.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를 찾았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에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 권투와 수영을 잘해가지고 저는 북한 청년 체전축전에서 와서도 금메달 많이 따가지고요. 우리 고향에서 절 모르면 안 됐어요. 절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렇게 우리 고향에서 절 유명세를 탔고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던 과정에 80년도 4월 달에 저는 15살에 학교도 졸업 못하고 저를 뽑으러 왔대요. 저를 데려가려고 왔대요. 그 누가 왔는데 했더니 북한인은 어릴 때부터 공작원들을 키우거든요. 공작원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서 걔들을 싸움꾼 만들어서 난파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높은 사람들이 자녀는 하나도 없고요. 저같이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들 뽑아다 해버렸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초급당 비서해도 죽어도 되는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뽑혀가서 간 곳이 정찰국 정찰병으로 차출됐습니다. 차출돼가지고 그때 병으로 훈련생활 하면서 89년도에 제가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한은 병사들을 난파 안 시키거든요. 항상 장교로서 북한은 군관이죠. 군관으로서 자존심 가지고 임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자선 부대에서 진짜 훈련을 하기 시작하죠. 저는 진짜 훈련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20km 수영을 해야 되고요. 300리 강행군은 모레 20km 지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300리를 뛰었다고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되고요. 천리, 3천리, 5천리까지 막 하더니 했습니다. 이게 제가 모자선 훈련을 하면서 북한 애들이 저를 써보다 보니까 너는 난파시켜도 돼.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1년도에 잠수함 승점엔 안내원으로 승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난파되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저 임무가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거든요. 안내는 뭐 하는 놈들이냐면 바로 육상에서 활동할 애들을 이게 데리고 다녀요. 이게 걔들 움직일 때 그리고 걔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저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내가 죽어서 걔들 보호해줘야 돼요. 이것이 저희 임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승조원 말고 안내팀을 바로 싸움꾼 전투원 이게 지정을 해줬어요. 네, 싸움 잘한다고. 그런데 전투원 하려면 이 세상을 알잖아요. 우리 사회를 많이 알지 못해도 조금만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다가 여기 오면 이렇게 진짜 천국 같은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를 15년, 18년 이게 키운 놈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필히 결혼을 시킵니다. 예, 결혼을 시켜서 북한의 처자식을 만들어놔야 이놈은 이렇게 손들 수가 없고 빵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나올 때는 무기가 있지만 독약을 극약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독약을 하나 줘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먹고 죽으라고. 저를 보고 빨리 결혼해. 나 여자 없어. 여자 없어. 했더니 정치원이 자기 소개해 주겠다고 했더니 소개해 준 여자가 누구냐면 그 중학교 수학 선생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받아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죠. 결혼하니까 저를 이런 잠잠이 아니고 잠잠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주로 승진해서 그다음부터 남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해서도요. 처자식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달에 2, 3일 요 기회밖에 안 주어져요. 근데 제가 신혼된데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온다는 날짜도 몰랐어요. 밤에 너무 보고 싶어서 보트키를 훔쳐가지고 이저 도로로 가자면 몇 시간 걸리거든요. 보트키를 훔쳐가지고 저 친구를 깨웠어요. 믿어봐. 오, 왜? 가자. 키 있어? 오케이. 빨라. 술 먹고 다 잘 때 우리는 그 친구 태워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저 아들이 두 살인데 저 왔다고 일어나서 노래 부른다고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김정일, 김정일 친애하는 우리 이런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갱이 했으니까 오, 최고다! 이러면서 처가 저한테 한 말이 죽을 먹어도 같이 살고 싶대요. 그게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충성심을 발휘해서 뭐라 했냐면 배부르니까 그딴 소리 하네? 이런 소리 했고 그다음에 야, 뭐 가야 되는데 술 하냐 안 주냐 했더니 갔다 오시면 편안하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 말을 했어요.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 말은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이게 이렇게 생이별 됐지만 그렇게 하고 나오고 버스 타고 부대에 복귀했죠. 복귀해서 3일 만에 그 다음에 정찰 임무 떨어졌어요. 임무가 떨어졌는데 첫째로
그때

0: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 체전을 할 때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안발. 두 번째로 공군제 18병이란 정확히 알아와. 세 번째로 육군 탄약고 정확히 알아와. 네 번째로 해안부대 소초뿐만 아니고 전복표석 정확히 알아와. 이런 임무 받고 거기서 정찰국장 김대시의 보조는 술 처먹고 그다음에 내려왔어요. 9월 13일 새벽 3시에 출발해서 14일 날 새벽에 도착해서 우리 저 북한에서부터 그 강릉까지 내려오면서 15일 날 아침에 이 강릉 해안을 돌면서 촬영 다 하고 침투 지점까지 정하고 15일 날 저녁 침투시켰죠. 9시 반에 침투했고 그다음에 이 배는 뭡니까? 수심 60m까지 나가서 착조해놓고 이동식 통신한테는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죠 지금요. 육상조가 들어갔으니까 육상조가 임무 수행하면 그 통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려가서 데려와다가 데려 올라가야 되거든요. 기다리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된 날 통신한테 임무 수행 완료 접선하자. 그래서 접선을 하죠. 오케이 간다. 오는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떠날 때는 일체 비가 오거나 노을던 파도가 있거나 일체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연안에 오니까 얼마나 파고가 신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파도와 저하가 무슨 관계냐면요. 저는요, 제 개인 산소통이 두 개짜리인데요. 이거 30kg입니다. 납벨트, 물에 뜨지 말도록 7kg 납벨트 찹니다. 저 개인하기, M56 한정, 예비탄단 두 개, 권총 한정, 예비탄단 두 개, 수류탄 두 개, 칼 두 개. 요즘 개인하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육상조가 매야 될 산소통, 오리발, 납벨트, 그거 다 내가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들은 집만 해도 120kg 넘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치게 되면 제가 팬티만 입고 수영해도 파도가 지금 막 밀려서 죽겠는데 이런 중량을 메고 들고 가다가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훈련받아서 많이 죽었어요. 죽다 살아나왔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함장이 뭐라냐면 잠수함을 조금 더 연안으로 들어와서 이놈의 힘을 저축해서 연안에 쉽게 좀 붙으라고 하겠어. 조금 더 이럴 때 노을선 바닥 팍 하면 선체 암초가 선체에 확 들어가지 이렇게.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긴급 부상 해가지고 그 저 배는 물을 채워가지고 저 물속에 들어가고 물을 불어내면 배가 물 위에 떠요. 긴급 부상하게 되면 고압 공기로 채우고 있던 탱크 물을 고압으로 불어내거든요. 불어내도 끼어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진 돌리니까 뭡니까? 엔진 다 프로필러 다 망가먹죠. 그러니까 함장이 제일 먼저 방생이긴 안내 팀 빨리 탈출해. 탈출해서 나가 있는 육상팀 데리고 북한 가 빨리 가 해서 저희 팀장은 소자고 저는 대위였어요. 그래서 그 양반 말 듣고 다 나왔죠. 나와서 접선해가지고 해상 실패 가자 가고 있는데 근데 뭐 그때 군인들이 얼마나 동원됐습니까? 도주하면서도 항상 개를 생각했어요. 개. 개가 저를 따라오니까 항상. 그래서 저는 도주하면서도 물로 쫙 받고 산에 붙고 하면서 물도 받고 이러면서 빠졌는데 개가 지지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그 하수도 같은 그 저 시멘트 공구리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풀 가서 꺾어놓고 무기 두고 있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쪽에서 저는 사실은 종교가 없었어요.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저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1: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잘 몰랐지만 간절한 마음을 어떤 기도를 올렸다는 이광수 형제. 이 대한민국 땅에 간첩으로 내려와 우리 군인들에게 또 경찰들에게 추격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국에는 생포되게 되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광수 형제에게는 참 힘든 과정이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자, 이광수 형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오게 됐는지 찬송 후에 계속 간증 전해드리겠습니다.

개들이 냄새 맡고 따는 애들인데 저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거기 풀망가 저러고 무기를 들고 있는데 걔가 그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우리 팀 다섯 명이 뭉쳤죠. 뭉쳐가지고 팀장이 뭐라냐면 너네 힘 못 들리고 우리 힘 못 들리니까 너네 힘을 수행해 가. 우리는 우리 힘 못 수행해 끝 가. 해서 육상팀은 보내고 안내 팀이 또 가는데 13, 14, 15, 16, 18 닷새를 굶다 보니까 허기져서 갈 수가 없어요. 없어서 굶은 것이 아니고 저 잠수함은 작기 때문에 화장실이 한미에 하나 있어요. 함수에서 한미로 사람 옮기게 되면 이 잠수함이라면 1도 경사죠. 이렇게 그걸 풀려면 엄청 전동기가 돌아야 되고 기계가 돌아야 돼요. 이게 들어오려면요. 그러니까 배를 타면 일체 먹질 않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나타났죠. 허기가 갈 수 없는데요. 뭐 걷지 못하는데요. 처음에는 뭐 확실히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일체 갈 수 없습니다. 저희 팀장이 뭐라냐면 내가 저희 집 가서 밥을 얻어올게 하니까 갔다 와. 간다.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 앞에 계셔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저씨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물 떠다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성이 떠났어요? 예. 혼자 왔어요? 아니 친구도 있다고. 왜 혼자 내려왔냐요? 산에 가보니까 군인들 많고 단속 심하고 하니까 성이 버스도 없고 내려왔다 하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그 집 아저씨는 물 달라면 물 주고 막 담배 달라면 담배 주고 계속 말을 시키고 북한에요. 마을에 전화기 한 대 있으면 잘 있어요. 산골짜기에 그렇게 못 사는 집에 전화기에서 상상도 못했어요. 오로지 그 신고하신다면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저희 눈을 피해서 나가서 신고할 줄 알았지 전화기에 신고하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할아버지는 저 앞에 있죠. 할머니는 지금 나가시는지 안 나가시는지 항상 귀만 열고 있죠. 그런데 얼마쯤 지났나? 경찰관 두 명한테 경찰관 두 명이 저를 이게 묶는데 그 묶여가지고 그 저 경찰서장 방으로 들어가더니 쇠 뭉치에다 저 팔다리 이게 묶어놓고 칼로 옷을 쭉 찢는데 왜 찢습니까? 죽지 못하게 독약이 있잖아요. 홀딱 팬티까지 홀딱 벗겨버리고 허술한 추링 주고 꼬무신 주고 등치 이름 물어가 저 쪽수를 잡아놓고 끌고 나와요. 의자에 앉으래. 앉으니까 그대면 어제 살았대. 배고프겠대. 배고팠죠. 엄청 배고팠죠. 근데 뭘 먹고 싶지? 뭘 달래 못 내놓지 해가지고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맞아 이거 못 내릴 거야. 뭔지 아십니까? 예, 광어. 광어에 줘. 사실 못 내릴 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북한에 물속에 들었어요. 1m 넘는 광어 작살을 찍어 먹었거든요. 설마 광어 내리라니 죽을 바 지금 내가 골탕 먹여 죽는다 하고 광어에 줘왔더니 오케이 해야 돼 나가더니 15분도 안 돼가지고 광어에 또 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거. 골탕 먹이는 게 처음부터 골탕 먹었어요. 이래가지고 술을 주는데 요런 우리나라 소주잔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는데 그때 92년대에 임진강으로 침투해 돌아서 잡힌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딱 보더니 아 이는 그라스 주라고. 그 그라스 주더라고 해서 거기다 갖다 따라주더라고 해서 한 쭉 마시고 너 이모 뭐야? 나 성주오냐? 성주 뭐 했어? 몇 명 가서? 몰라. 왜 몰라? 난 내일밖에 몰라. 그런데 제가 잠잠에서 찍은 촬영인데 다 타버린 줄 알았는데 그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 쳐도 되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만 해도 뭐가 있었습니까? 고문? 기습자! 예. 그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6개월 동안 안기부 지하에서 엄청 조사 많이 받았죠. 받으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죽을까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무조건 난 죽는다. 난 김일성, 김정일에서 죽는다. 해가지고 젓가락까지 훔쳐가지고 그걸 밤새서 갈아가지고 동병을 끊어서 죽으라고 끊었어요. 그러다 머리가 희미해지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죽고 살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네가 죽는다도 안 죽고 하나님은 너한테 시킬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이 있고

근데 그때를 보면서 뭐냐면, 북한 애들이 뭐냐면, 이놈은 가짜야. 나만 해도 가짜 만들어 놓았어, 이놈. 저는 그래도 김정일을 위해서 죽겠다고 이런 칼부림까지 했는 놈인데, 가짜라고. 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 뭡니까? 저는 이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할게. 기자회견 할게. 해서 나는 북한 놈 맞아. 그렇게 폭로해버렸어요. 안기부 지하에서 조사받는데, 어떤 내용을 봤냐면, 안기부 직원들이 뭐냐면, 저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북한에서는 어디 그런 거 있습니까? 오로지 김정일, 김일성이 최고인데 지금 김정은이 최고예요. 어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진정으로 내가 살아야 될 땅은 대한민국. 진정으로 내가 지켜야 될 땅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살다 보니까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저는 지금 삶이요. 지금 삶이 저는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 창원에 사실 2023년도에 새생명교회라고 거기 저 북한에서 오신 분이 탈북자 교회를 만들어서 새생명교회를 꾸려놓고 지금 설교하시고 계십니다. 주영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교회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담배도 피지 말아라, 술도 먹지 말아라, 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냐 하시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펴! 마셔! 하지만 너 몸 상하지 않게만 마시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저기 저 양천에 있는 대한계 거기 저 최하숙 전도사라고 그분이 교회 나와봐. 몇 달 동안 순종하고 들어만 봐. 와닿을 때가 있을 거야. 와봐. 와봐. 해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요. 찬성가만 나와도 눈물 나요. 야, 내가 왜 늦게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저희 주변은 가자. 어디가? 교회. 싫어. 이렇게 하던 놈이 지금은 가자 안 해도 갑니다. 저는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85년대에 퇴조해서 그 정신적으로 훈련을 가다가 열차가 그 혈달에서 침몰했어요. 추락했어요. 근데 다들 보셨지만 북한은 뭡니까? 열차 지붕까지 타지 않습니까? 90% 넘게 죽었어요. 저희 팀이 5명 묶어서 훈련 가는데 3명 죽고 2명이 살았어요. 저와 다른 친구 하나. 저는 쌀마다 거기서 끼어 살아남았는데 저희 친구 살아서 야 우리 둘 살아서?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그분도 하룻밤 자고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서 간 파열돼가지고 예 그래서 죽었어요. 자 이렇게 살아났죠. 훈련 받아서 많이 죽으면서 살아났죠. 96년도 그 작전에서 살아났죠. 그다음에 북한에서 저를 죽이기 위해서 4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3명은 국정원에서 잡히고 1명은 저희 집까지 왔더라고요. 경남 창원 진해까지 왔더라고요. 그걸 잡으면서 뭐지?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저는 마음속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제가 살았던 북한과 우리가 알고 왔던 여기 남한세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빨리 북한에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많이 얻은 것이 뭐냐면 이제는 저는 오로지 예수, 오로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됐고 제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항상 내 머리와 온몸을 감싸면서 꼭 안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던 이런 자가 이제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살고 있습니다. 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인의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비전이 생겼습니다. 예. 사람은 다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 것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땅에 가서 복음

0: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비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왕이 되시고 제 몸속에 들어오셔서 주저앉는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신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와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1: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북에서 오신 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네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며 이 복음으로 북한이 변화되길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이광수 형제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은 그동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오고 또 헌신해왔던 북한 선교, 통일 선교의 열매들입니다. 기억하면서 이런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수 있게 마음 모아서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였고 저는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살면서 뭐든 노력한 만큼 얻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내가 더 잘해야 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고 느끼곤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능력으로 쌓아올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일 겁니다. 오늘은 내 힘으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고 의지하듯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편안히 받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토요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알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찬송가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시간 감사하세 찬양하세 새 찬송가 257장 통일 찬송가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 찬송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러셀 카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송으로 원곡은 나를 속죄한 받았네입니다. 이 찬송은 1909년 일본 홀리네스 교단 최초 공식 찬송가에 실린 후 일본의 형제 자매들 애창 찬송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1919년 이장하 목사님의 번역으로 처음 소개되었고 오늘까지 모든 부흥 집회에서 열광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작사 작곡가인 러셀 카터 목사님은 미국 육사 출신의 엘리트로서 1887년 목사 안수를 받고 부흥사로 활동하셨습니다. 카터 목사님은 50여 편에 넘는 찬송을 작사 작곡했는데 우리 찬송가엔 세 곡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토요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송계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남해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22번

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복림교회 최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머뭇거리는 롯, 붙드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옳은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 뜻인 것도 알겠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왜 이렇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걸까? 마치 이 문 앞까지 와놓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롯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고 그 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심으로 중보하였습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아브라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돔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죠. 그리고 18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마치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장면이 휙 바뀌어가지고 장소가 변하듯이 카메라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서 소돔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시간이 늦고 해가 지고 있습니다. 소돔성의 하루도 이제는 저물어갑니다.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성문에는 아직 몇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재판도 열리고 도시의 지도자들이 앉아 있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브람과 헤어진 지 꽤 오래되었어요. 롯은 처음에 장막에 살았습니다. 장막. 그런데 어느새 소돔 가까이 장막을 옮겨가더니 어느새 이제는 소돔 안에 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롯은 점점 소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이제 성문으로 다가옵니다. 롯이 급히 일어나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해요. 그리고 서둘러서 말합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롯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해가 지면 이 도시가 얼마나 위험한 도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롯이 아직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롯이 마주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이 천사라는 사실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소돔의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은 소돔의 멸망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밤 이 소돔은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불과 유황과 그런 재앙보다도 한 사람을 주목해서 더 오래 보여줍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롯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멸망하는 도시보다 머뭇거리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더 오래 보여주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머뭇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소돔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왕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롯의 집문이 닫힙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밤이 조용히 지나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 집 밖이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이 소돔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늙은 사람도 있어요. 소돔 전체가 모여들었습니다. 횃불은 흔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리고 외치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롯은 왜 황급히 그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였겠습니까? 단순히 친절해서만이 아닙니다. 롯이 알고 있어요. 밤이 되면 이 소돔이라는 곳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롯이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여행자에게 집은요,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은 보호해야 할 손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환대해야 될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만남이 아닙니다. 성적인 폭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들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동성 간의 관계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이지요. 그런데 그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저지르는 그 동성애와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상황을 아무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말리지 않고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의 문제는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 전체의 문제, 도시 전체가 무너져 있던 거예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결국 한 도시를 무너뜨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소돔 사람들이 아니라 롯입니다. 처음에는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어느새 소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개인이 아닌 전체를 죄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소돔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을 때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소돔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을 때에도 아무도 그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이제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어요.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을 떠나라. 심판이 임할 것이다. 지금 나가야 된다. 긴급하게 이야기합니다. 롯은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사위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다. 당장 떠나라. 이것은 롯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젠가 일어나게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 벌어질 이야기. 몇 시간 뒤면 소돔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충격적인 반응을 기록해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웃었다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도 뭐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거리는 그대로이고요. 집들도 그대로입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다 그대로예요. 하늘도 그대로입니다. 먹구름 하나 껴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롯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지금 떠나라. 사위들 눈에는 롯이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괜히 겁먹은 사람처럼 보였겠죠.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처럼. 아,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웃어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위들은 롯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지금 낯선 사람입니까? 가족입니다. 그것도 장인입니다. 지금 결혼은 앞둔 사람이에요. 갑자기 장난을 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사위들은 그동안 롯의 삶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소돔에 살고 있었어요. 사위들의 눈에는 롯도 자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의 말이 무게 있게 들리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보다 삶이 더 큰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보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종종 성경을 읽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위들의 문제는 단순히 롯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평온해 보여요.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 오늘도 해는 뜹니다. 또 해는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삶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합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더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그렇잖아요. 노아 시대의 복음 무엇입니까? 방주로 들어가라는 게 복음이에요. 노아는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기에 힘쓰고 장가가기에 힘쓰고 시집 가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셨잖아요. 소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잠자리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소돔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은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입니다. 사위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이 창원을 쳐들어와서 이 봉림교회를 쳐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도망가도 저는 도망을 못 갑니다. 목사잖아요. 교회를 지켜야죠. 도망갈 수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도망 못 갑니까? 머리가 있어 생각할 수 있는데 도망을 못 갑니까? 차가 없습니까? 버스가 없습니까? 기차가 없습니까? 무언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 내가 지켜야 되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장인의 말을 무시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채로 그날 밤을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현실로 믿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위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롯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롯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제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소돔의 마지막 아침이에요. 천사들은 롯을 막 재촉합니다. 일어나라, 떠나라, 지금 나가야 된다. 더 이상 설명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다림도 없습니다. 심판은 이제 바로 눈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떠나겠지. 이제는 움직이겠지. 어젯밤 소돔의 모습들을 다 봤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도 들었습니다. 사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말씀을 기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 머뭇거릴까요? 왜 떠나지 못할까요? 왜 발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롯은 지금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도 아닙니다.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 성도님이 있어요. 이게 불륜 사건의 주인공인 그 집사님이죠. 최근에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

얘를 끊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는 정리가 되어 가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오늘 본문에 롯이 떠올랐어요. 날은 밝아오고 천사들은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떠나라, 지금 당장 나가야 된다. 그런데 롯이 움직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 밖은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는 집이 있어요. 또성 밖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이 다 있습니다. 어쩌면 롯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떠나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은 무너지는데 롯의 마음은 아직도 소돔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지금 소돔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소돔에 남겨둔 자신의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창세기 19장의 가장 큰 비극은 소돔이 무너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너무 익숙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가서 장막을 쳤고, 그 다음에는 소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조금씩 붙잡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떠나야 할 때,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소돔을 정말 여러분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포기하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코스타라는 이제 유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뭐 수련회 비슷한 게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대학 청년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한 2,000명가량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한 강사 목사님께서 황금 바구니를 돌리면서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비싼 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트북도 나오고요. 뭐 지갑을 통째로 넣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별게 다 나와요. 자, 그런데요. 그때 얘기합니다. 진짜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드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도 그냥 그 현장에 있었고, 저는 이제 찬양인도자로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거를 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비싼 걸 냈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목사님의 의중을 알고, 그 목사님께서 다시 그거를 다 돌려줄 거를 알아요. 저는 이미 그분의 레파토리를 알기 때문에, 다시 돌려줄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가장 비싼 거를 내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안 돌려줄까 봐. 소돔과 같은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소돔과 같은 마음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 알겠고 예배해야 되는 것 알겠고 찬양해야 되는 거 알겠고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내야 되는 것다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와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소돔과 같은 마음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우리는 롯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위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돔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말씀은 롯이 떠났다가 아닙니다. 롯이 결단했다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롯은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롯은 지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그를 성 밖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머뭇거리는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는

0: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롯은 멈췄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롯은 지체했지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롯의 손을 붙들지 않았더라면 롯은 정말 소돔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롯의 결단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더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왜 인도하셨는가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믿음이 강한 사람들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머뭇거리는 사람, 롯을 보여줍니다. 알고는 있지만 못 움직이는 사람, 떠나야 되는 것을 알지만 떠나지 못하는 사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머뭇거리는 사람, 바로 롯과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롯과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오셨고, 머뭇거린 자들을 위해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 알지만 미루고 있는 것들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롯처럼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머뭇거리는 롯을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복림교회 최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622-9101번, 010-6622-9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섰지요. 쨍쨍 내리쬐는 햇볕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고 아 왜 이렇게 덥지 하는 탄식이 먼저 나오는 계절이지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직 이 계절 여름이라서 행복한 이유들도 참 많습니다. 가볍고 편안한 얇은 옷들을 툭 걸치고 가볍게 외출할 수 있는 자유로움도 있고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 즐기는 수영은 여름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한입 베어물면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터지는 수박과 참외, 새콤달콤한 살구 같은 여름 과일들은 더위에 지친 우리를 단숨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덥다고 짜증만 내기엔 이 짧은 여름이 선물하는 즐거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짜증나는 더위 대신 여름이 주는 달콤함과 시원함에 찬양의 심포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곡은 다 찬양하여라 그레이스 정, 그리고 이어서 만유의 주제 대전 시립합창단입니다.

제가 요즘 잘 만들어 먹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조합이 있는데요. 바로 차가운 아이스크림, 싱그러운 산딸기 올려서 살며시 비벼주면요. 살코함과 부드러움이 밀려오면서 리치한 맛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움과 산딸기의 상콤함이 만나면 그야말로 환상의 시너지를 자랑하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꼭 이 산딸기 아이스크림을 닮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맛을 지닌 성도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서로 녹아들며 하나 됨의 비빔을 이루어낼 때 세상은 알 수도 없는 놀라운 믿음의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모여 교회를 위해 함께 협력할 때 바로 이 산딸기와 아이스크림 같은 기가 막힌 은혜의 맛이 탄생하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맛있는 공동체,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기적의 맛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피아노 이샤론, 그리고 이어서 성자의 귀한 몸 안산시립합창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름이 주는 숨은 축복들을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처음엔 그저 내리쬐는 햇볕이 덥고 지치게만 느껴지지만 가만히 묵상해보면 이 여름 또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운 날씨에 쉽게 지치고 원망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태양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찬양은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엘리셰바 피아노, 그리고 이어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안양 시립합창단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오래전 한 선교사가 인도의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갈 수 없다고 느낀 그녀는 홀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한 뒤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이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아리의 법칙인 것이지요. 목사님, 주님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하게 아니, 됩니다.
1: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예. 테레사 수녀가 예. 하루는 기차를 타고 자기 목적지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인도에 캘카다에 가서 거기는 사람이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으니까 그들을 가서 돌봐주고 그들이 죽을 때 장례식도 치러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한 2년 동안 준비는 했지만은 그때 기도가 거기 갈 때 성경 하나하고 찬송가하고 입은 수녀옷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옷이 떨어지면 난 어디서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고 오늘 어디서 잠을 잘지도 모르고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캘카다로 가겠습니다. 그게 테레사 수녀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레사를 통해서 그 수녀원의 고아원, 양로원 도와줄 수 있는 게 100군데가 시작됐죠. 예. 그리고 노벨상까지 탄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주는 거죠.
0: 아멘. 저희도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기에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 서동식 장로님 함께 하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강원도 동해감리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서동식 장로입니다. 지금은 강원도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3: 그래, 거기서 오실래니까 어저께 서울 오셔서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오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3: 이야, 참 대단한 정성이네요. 그러면 동해에 운영위원님 몇 사람이나 돼요?
2: 한 20명 정도 됩니다. 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또 계속 이제 그 운영위원을 모집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3: 그렇죠?
2: 예상이 됩니다.
3: 이번에 원주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두 사람 오셨어요?
2: 다섯 명이 이번에
3: 오셨죠?
2: 일어났었습니다.
3: 좋았죠?
2: 굉장히 좋았습니다.
3: 네, 뭐가 좋았어요?
2: 일단은 뭐 전국에서 모이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0: 수가 있었고 또 다양한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네,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네. 호떡도 잡숴 보셨어요?
0: 호떡 정말 맛있습니다. 네.
1: 그 호떡 하신 분이 강원도 원주에서 오셨어요.
0: 아, 예.
1: 제가 수거값하고 자료값은 드릴게요. 아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 모금해서 인도 저기 갓 뭐요
2: 캄보디아.
1: 예, 거기 데리고 나머지 이제 한 100만 원은 네. 그 수고한 사람들 데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호떡 먹고 싶어서 다음에도 또 호떡 하러 올 것 같아요.
2: 네, 그분께서 모금 방송 때 네. 통장에 53만 원 있었는데 네. 3만 원만 되고 50만 원을 전부 보내셔서 인연이 됐습니다.
0: 들었습니다.
2: 그러셨죠. 이 강원 극동 방송과는 언제부터 함께하게 되셨어요?
0: 대략 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 예. 예.
0: 그때 이제 원래는 전파 선교사로 이제 뭐 만 원씩 시작했다가 한 5만 원까지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 직전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같이 좀 활동을 해보자 예.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그때는 뭐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그 결정이 굉장히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극동방송 사역이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0: 아, 극동방송 사역은 제가 좋은 거는 뭐냐면 다른 선교지나 이런 데는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물론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 북한이나 이런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방송 선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2: 예.
0: 특히 저희들은 이제 영동권이다 보니까 네. 방송국이 처음에 이제 속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녘 땅으로 전파되는 이 강원 극동 방송의 그 방송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뭐 전파 선교사나 운영위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보람도 있고 좋습니다.
2: 이게 또 접경 지역이니까 네. 그게 더 크게 느껴지실 네네. 것 같습니다.
0: 네.
1: 교회 직분도 받으셨을 텐데
0: 네.
1: 장로님이요?
0: 네, 장로입니다.
1: 또 사모님은?
0: 아, 지금 집사로 네, 섬기고 있습니다. 네.
1: 그러면 사모님 고향도 동해?
0: 네, 동해입니다.
1: 또 장로님 고향도 동해?
0: 네.
1: 그러면 어디서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0: 동해가 이제 북평 지역하고 묵호 지역이 합쳐서 동해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북평이 이제 친정이고 저는 묵호고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청년, 이제 동해감리교회 청년회장을 하고 이제 내려놓고 있는데 초교파 청년 모임이 생겼어요. 각종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그랬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고문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뭐 청년이 고문이냐. 그래서 일단은 뭐 부탁하니까 가보겠다 해서 나갔는데
2: 네.
0: 그때 초교파 그 모임의 회계를 맡고 있는 게 집사람이었어요.
2: 아.
0: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1: 근데 그때 그럼 사모님도 예수 믿고
0: 네.
1: 그 동해 쪽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0: 사실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동해 그렇죠. 쪽이. 그래서
1: 네. 예. 토속 종교가
0: 그렇습니다.
1: 있고
0: 네.
1: 또 바닷가니까 네. 뭐 용왕님도 믿고 뭐 그런 게 많을 그렇습니다. 텐데 언제서부터 예수를 믿으셨어요?
0: 제가 예수 믿은 거는 뭐 이 교회 한 초등학교 3학년? 그때 처음으로 발을 디뎠는데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 거는 6학년 때 예. 우연한 기회로 저희들이 그 유치원을 같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놀이터 시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다섯 명이 놀러 갔다가 그때 교학교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저를 부르더니 교회 좀 나올 생각 있냐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2: 네.
0: 제가 동해교회에 추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거의 끊임없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2: 교회 놀이터도 참 중요하네요.
0: 굉장히 그때 잘 돼 있었거든요.
2: 교회에서는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0: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재무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는 교회학교 교사로 한 30년 있었고요. 찬양대랑 성가대 봉사도 한 30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성가대는 아직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1: 그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0: 그 가스펠은 그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을

0: 그 찬양 네.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그 찬양하고 아, 네. 찬송가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예, 그 노래
1: 네, 크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2: 그러면 예, 예. 그거를 좀 찾아서 좀 방송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럼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좋아하시는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우리 장로님이 네. 또 큰 병을 앓으셨다는데 그게 뭐예요?
1: 2018년도에 네. 대장암을 네, 알았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가족력이 있어서 네. 네, 아버님, 어머님, 뭐 큰 누님, 큰 형님 이제 저까지 이제 2018년도에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아, 대장암 사기라고 진단을 이렇게 내려서 이제 수술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일 정도만 입원했던 것 같아요. 예. 전이된 곳이 한 곳이 없다고.
2: 할렐루야.
1: 그래서
2: 네,
1: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이렇게
0: 지금 뭐 아주 네. 건강해 보이시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 우리 장로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교회고 방송국 일이고 아마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를 갚게 되는데 사실 거긴 저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 운영 한다는 게 힘들죠. 아, 네. 근데 거기서 또 어린이 합창단도 몇 명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 네네.
0: 예. 그래서 언젠가는 저 한번 아마 나라사랑 축제를 네. 동해 가서 한번 해야 돼요. 아, 네. 애들이 한 700명 돼요. 아. 그래서 동해 어느 그 뭐 보통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해요. 네.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걸 한번 생각하셔서 동해 운영위원이 이제 올해는 익산하고 여수를 가게 돼요. 네네. 700명이. 네. 그게 다 자비량이로 가니까 그렇죠. 저 거기 한번 시장님한테 이거 나라 사랑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한번 격려를 해드릴게.
1: 네네.
0: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운영위원들이 힘날 거예요.
1: 네, 그렇죠. 네.
0: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극동방송 운영위원님은 그래도 운영위원장 있을 때 뭐 하나 해야지. 예. 그럼 이제 동해 삼척 교회가 몇 개나 돼요?
1: 동해 삼척에 초교파로 한다 그러면 한 그래도 한 200에서 300개 정도 큰
0: 그리고
1: 교회가 많습니다.
0: 해군 부대도 있고.
1: 네. 일함대.
0: 육군 부대도 있고.
1: 네, 그렇습니다.
0: 그 다 뭐 군인들도 와서 참석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너무 잘해요. 나라 사랑 축제를. 그래서 여기 오신 김에 내년도에 우리가 거기서 하고 싶다. 뭐 지금 어디 계획된 데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는데 아마 삼척 동해 거기 어디 체육관이 있을 거예요.
1: 네. 네네.
0: 거기서 하면은요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 많이 와요. 꽉 찰 거예요. 그럼 다시 동해 운영위원들이 살 거예요.
1: 네, 그렇게. 내가
0: 거기 한번. 그때 갔을 때 총리 된 사람이 포럼을 한번 했죠.
1: 네.
0: 예. 그것도 또 이번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도
1: 맞아,
0: 한번
1: 네.
0: 해요.
1: 우리 강릉에서 뵀습니다. 예.
2: 네. 이 나라사랑 축제 보시면 찬양을 또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장로님께서도 찬양을 통한 특별한 간증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1: 아, 제가 워낙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금도 사실은 그 찬양 때문에 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학생 시절에는 자존감이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성격이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노래였습니다.
2: 예.
1: 네, 노래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찬송가를 끝까지 부를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한 6개월을 기도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2: 사모함이 있으셨네요.
1: 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학생 성가대를 섬겨야 되는데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섬길 수 없어서 제가 한 6개월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찬송가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7년만 하나님 주시면 제가 이 교회에서 평생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예. 작정을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2: 너무 놀라운데요. 네. 그럼 갑자기 노래했는데 찬양이 잘 나오던가요?
1: 갑자기 그런 건 아니라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2: 예.
1: 또 목소리도 조금씩 조금씩 예, 그 키
0: 아니 제가 예, 우리 예. PD들 들어 야 찬송가 많이 내보내 말 안 예. 들어요? 찬송가 많이 내보내 네. 그러니까 PD들이 이렇게 찬송가로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네. 엄청 많은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많이 내보내

0: 찬송가 많이 내보내라. 이제 양현민 아나운서는 아마 많이 내보낼 거예요, 앞으로.
1: 많이 내보내겠습니다.
0: 그런데 네. 지금 그동안에 생업은 뭘 하셨어요?
2: 생업은 제가 원래 전공은 토목계열인데 지금은 세무회계 쪽 업무를 한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에 보면 이제 회계 사무실에 이제 사무장으로 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이렇게 회계 쪽 일을 하시다 보면 샘에 밝아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을 하시면 헌금도 많이 내실 때도 네. 있고 뭐 그럴 때 아까운 마음이나 이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2: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깝다는 생각은 예,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난 그런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물질에 얽매이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1: 예. 네. 아프셨던 때 이야기도 좀 더 듣고 싶은데 네. 아까 대장암 사기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도 이렇게 치료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네.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도 듣고 싶어요.
2: 아,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제 50이 안 된 나이거든요. 그때 18년인데 이제 49쯤 됐을 나이에 하나님 정말 50까지는 저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고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래서 그런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죠.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전의를 하게 되면 이게 항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 일주일을 검사를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하더니 어떻게 전이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1: 할렐루야. 네,
2: 이곳은 뭐 항암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수술 회복되면 내려가셔서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0: 그래서
2: 예, 와서 바로 이제 거의 생활을 바로 했던 것 같아요.
1: 네. 예. 이제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이 환우들이 많으신데 예. 이 말씀을 듣고 많이 희망을 예.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네네.
1: 네.
2: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 아멘.
2: 그렇지 못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신 것 같아요.
1: 아멘입니다.
0: 그 치료의 하나님.
2: 네.
0: 역사의 하나님.
2: 네, 믿습니다.
0: 그러니까 아마 동해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셨네요.
2: 아,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이제 하나님한테 봉사해야 되겠네요.
2: 네.
1: 네, 잠시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샬롬.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과 동물과 식물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잘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타협하지 않는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답게 살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옥기 집사 올림.
1: 네,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보하고 싶습니다.
3: 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늘 했듯이 평범한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또 직장에서도 늘 복음적인 그런 사역들을 삶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나님 늘 지켜주세요라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말씀 나누시면서도 은혜가 되셨는지 눈빛이 촉촉해지셨는데 네. 앞으로도 주님 은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목사님께서도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2: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나는 생각하다가 동해, 삼척 그쪽에 한번 나라사랑 축제를 사실 강원도는 옛날 옛날에 한번 속초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소규모.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700명이 가서 노래를 부를 텐데요. 엄청 대형이지만은 애들이 찬송 부르고 민요도 부르고 거기 특별한 노래들이 있으면은 그거 외워가지고 불러요.
3: 네.
2: 그럼 아주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8월에 13, 14 이틀 중에 하루를 내서서
3: 네.
2: 사모님하고 와서 보심 찬양대 좋아하신 찬양을 좋아하신다니까
3: 네.
2: 한번 와서 보시고 내년에 우리 삼척 동에서 하겠습니다.
3: 네, 네
2: 한번 해보세요.
3: 네,
2: 좋은 기회예요.
3: 이번 기회 그러면 한번 내려가서 보고 내년에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게
2: 네.
3: 동해 쪽에는 또 그런 문화 행사가 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장로님.
2: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 좋은 계기가
3: 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장로님 앞으로도 사역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남해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찰나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향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앞에 서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지 보고 안타까워서, 관계의 소중함은 어떤 음식 문화가 아니라 식탁 문화가 아니라 말의 내용이 달려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관계의 시작은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말의 내용에 따라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와 복이 입에 있다는 겁니다. 말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어디서 시작합니까? 말의 내용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주변과 행복한 관계,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입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아가 부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냐면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듣고 그 어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삶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여러분들은 평생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참된 위로와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서 솟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도 나는 있어서 먹었다, 저 사람이 먹게 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당성,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피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좋습니다. 하라면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살게 하면서 생명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최초의 삶의 사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에덴 동산은 경작하라 그랬습니다. 경작, 이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새 경작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잘 관리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 아름답게 만들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관리할 수가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지킬 수도 있고 그 고유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만물을, 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화와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사탄의 욕심에 넘어가 탐심이 생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로 인해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해서 엉겅퀴가 있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능력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거두질 않았습니다.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지혜에서 옵니다. 그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지혜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얘기 듣습니까? 요새 과학이 발달해서요, 식물도 말을 하고 식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 무한대의 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되고 행복과 불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 앞에 한번 내가 말한 내용을 기록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는가? 배저 처리해 버립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에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노라. 믿음의 시작은 그의 입에서 시작되어진다고 봅니다. 어떤 한 수용자가 있었습니다. 문제수였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도소에 문제수가 있는데 와서 상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수가 어떤 분이세요? 라고 했더니 말을 안 듣습니다. 입에 욕을 담는데 상상할 수 없는 욕을. 그래서 목사님은 말에 강사고 교도소 다니면서 말의 소중함을 강연하는 강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목사님께서는 또 교도소의 여러 가지 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케어하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와서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갔습니다. 보니까는요, 이 사람은 문제수가 아니라 단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답답해서 자기 주장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외면하니까 그 외면에서 더 힘들어서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 있잖아요, 말은 소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을 잘 듣고 아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그걸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눈이 번쩍 뜨면서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 사실 고백하기 했는데요, 제가 교도소에 오게 된 배경을 가만히 내가 돌이켜봤는데 저는 교회를 다녀도 안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도 안 다닌 이유는 교회에 정말 경우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분들, 권사라고 하는 분들, 때는 목사님이 말을 너무나 험하게 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고요, 발이 너무나 아픕니다.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를 죄를 발견하지만 그 안에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을 없었고 맨날 나를 때리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 교회를 다닐 수 없었고, 교회를 다니지 않다 보니 결국에는 범죄를 하고 이렇게 교도소 왔습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래서 다시 예수 앞에 나오세요. 이 안에서부터 다시 예배 드리세요. 교회는 의인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바글바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 받은 연약한 자들이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아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저건 바람지 않구나 라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분이 아직도 입에 욕이 있고 화가 있고 저주가 있는데 저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고 우리 아무개님부터 지금부터 긍정적인 말, 이해함을 배란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갔다, 그거는 좀 억지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구 때문에 지옥 갈 거예요? 그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개님은 언제나 죽잖아요. 천국 가야죠. 그럼 이 땅에서 믿음상을 잘하고 믿음의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제수는 없습니다. 단지 답답한 사람들만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그 답답한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와 소망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 복 주는 사람 아닙니까? 덕담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영혼을 치유하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고 정신적인 질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어야 됩니다.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해 귀신도 나가지만 하나님이 듣고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진이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꿈과 소망, 비전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내용 중에서 말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도소 수많은 영혼들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중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구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한다면 행복한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들은 말의 내용이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비전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불행한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가창이 무너지는 사람, 회사가 무너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보면은 대부분 말의 내용이 거칠고 부정적이고 험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삶이 지난 과거를 보지 말고 그가 전과자이든 범죄자이든 험한 인생을 살아왔든 그건 보지 말고 삶의 소망과 위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한 내용이 따뜻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말한 내용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며 병상에 있는 분들이 치유받고 고침받으며 죽음 앞에 있는 지라 속에 있는 사람들도 천국 소망과 위로를 얻고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며 회사의 얼음 속에 있는 사람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말을 듣고 있으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을 듣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김인식이 부릅니다. 6집에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우리를 지치게 만들거나 낙담케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비교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비교로 인해 낙심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허탈감을 가지기도 하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믿음을 쉽게 빼앗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되지 아니하리니.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속도가 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우리는 비교라는 잣대를 가져와서 초라함에 묻힐 때가 있지만 주님은 남과 비교하며 자랑하거나 낙심하는 대신 그저 자기의 일을 살피라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그 삶의 속도는 다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내 걸음대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곡으로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서울 모텔 합창단이 부르는 찬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비록 느릴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나만의 걸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때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 이어집니다. 유아 챔버 콰이어가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남성 선교 합창단이 부르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인천시립 합창단이 부르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뭇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오직 주를 따를 것을 말씀하심을 돌아보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우리의 속도에 맞게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들려드리며 인사를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찬양 또한 걸음 김연경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천혜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칭찬의 말을 한 사람의 모습은 겸손하고 자상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서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남게 되고요. 반대로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의 모습은 거칠고 흉하게 그려져서 역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주고받을 때 말하는 사람의 영상이 서로의 마음에 깊이 그려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좋은 말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행한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쁘게 열납하시는 말과 생각을 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들도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고 마음의 묵상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길 바라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첫 찬양으로 수잔 보일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으로 구주 주신 은총을, 우리를 위로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결박 풀어주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Back to the Bible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시편 8편 나무엔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이나 역사적 사건으로 기적과 표적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저술한 도스토옙스키는 작은 모래알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과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작은 나뭇잎 하나에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 그 솜씨에 갈채를 보내며 감사를 보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양재희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이라고 하는 나의 밭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 종류의 씨를 뿌리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말의 씨를 뿌리기도 하고 가시가 돋친 말의 씨를 뿌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매일 어떤 씨를 뿌리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밭 모양도 달라지겠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귀하신 주여 날부터 사 휴의 류무룡 김지현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빛 되신 주 클래식화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절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까지 즐겁게 하는 좋은 씨를 뿌리며 살자는 이야기와 함께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고 또 저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그것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십년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성경에는 여호와의 성품을 알려주는 이름들이 여럿 나옵니다. 여호와 닛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이런 뜻입니다. 모두 다 신앙 고백적인 이름들이죠. 에스겔서의 제일 끝장의 48장 35절에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이름들 가운데 하나이죠.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예루살렘이 회복된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예언을 끝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서 48장 30절로 35절의 말씀, 여호와 삼마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삼마에 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 띄워드리는 첫 번째 찬송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김정성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최미희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의 이름들 가운데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의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날 후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이름도 역시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는 거기에 삼마,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요. 본명이 있고 혹은 아명, 별명, 필명 등이 있습니다. 호가 있고 자가 있지요. 추사, 김정희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김소월의 본명은 무엇이냐? 소월은 원래 필명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세례명을 가지고도 있지요. 예술가가 아니면 예명을 가질 필요가 없고 문필인이 아니라면 필명을 굳이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새 이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 그 뜻을 조금 변형하면 그 안에 여호와께서 계신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날의 원어는 미욤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지금부터, 이제부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석한다면 이제로부터 내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조심하며 살아야 하겠죠. 아기를 가진 산모의 예를 들자면 아기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조심히 생각하고 요란한 곳을 피하고 음식도 삼가하죠. 너무 자극적인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삼마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운전을 할 때는 나름대로 거칠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귀한 손님을 함께 모시고 있다면 평소보다 더 조심하겠지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거칠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몰랐거나 아니면 애써 무시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부터 그것을 더욱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겠다는 귀한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찬양 베스트 음반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CCM 클래식 음반 중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귀한 단어에 관하여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철저하게 여호와 산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교회가 되어져야 하죠. 요즘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형용사적인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꿈을 주는 교회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름을 따보면 어떨까요? 산마 교회,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는 교회. 누가 이런 이름을 쓴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호와 산마라 이름을 붙였든 붙이지 않든 세상의 모든 교회는 산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의 욕심이 있었고 율법학자들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있었죠.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잡느라 비명소리와 피비린내는 있었으나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못했습니다. 계시고 싶어도 계실 수가 없었죠. 그 성전의 이름을 진정 여호와 산마라고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실질적인 여호와 산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을 찾아오는 뭇 백성들에게 해답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 화려한 장식이 있고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탄탄한 조직이 있고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산마의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고 갈라졌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 여호와 산마의 교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김인식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지미선님의 굿송 앨범에서 할렐루야 이어 들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하고요.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겠죠. 또한 우리의 섬기신 교회가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교회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의 결론은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일생의 결론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떠날 때 지금까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지금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신다. 앞으로도 여호와 삼마 천국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역사, 인류의 역사도 역시 여호와 삼마입니다. 사실은 에스겔서의 내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는 그 뜻을 알기 어려운 환상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행동

예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고 하리라. 우리들의 삶은 참 다양복잡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더욱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루를 마치고도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 한 해를 마치고도 삼마, 그리고 일생 중에 여호와 삼마 되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정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 삼마.

8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기 열흘 전 마지막 설교를 하고 기력이 쇠해져서 병석에 누웠습니다. 병석에서 무엇을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펜을 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웨슬레의 비서인 리치 양이 선생님 무슨 말을 쓰시려 합니까? 제가 대신 써드리겠습니다. 웨슬레 선생은 별로 쓸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밖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찬송해달라고 했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웨슬레는 크게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다고 합니다. 임종에 가까운 것을 보고 사람들이 웨슬레 선생이 누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웨슬리 선생은 사람들을 보고 두 손을 들고 내 일생에 제일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스겔서를 인용한다면 제일 좋은 것은 여호와 삼마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국 교회를 대표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는 요한 웨슬레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서 있는데 거기에는 이들 형제들이 한 말 가운데 세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요한 웨슬레가 한 말이죠. 하나님은 그 일꾼은 장사하시나 사업은 계속하신다. 찰스 웨슬레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임종할 때 남긴 마지막 말. 내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계셔서 통치하는 것으로 힘차고 간결한 말로 저에게 소망을 주며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거기 계시고 또 앞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나누실까요? 히즈윌의 주는 나의 전부 되시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새 예루살렘의 이름처럼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어서 날마다 주님을 내 가슴속에 모시고 의식하고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돼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론이 여호와 삼마 돼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의 그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는데요. 집에 아버지는 병으로 누워 있었고 또 어머니 사이에서 방치되다시피 자란 소년은 모든 걸 폭력으로 해결하는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소녀는 선생님에게도 거칠게 자신은 학교를 곧 그만둘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이 얘기했는데요. 넌 정말 듣던 대로 그렇구나.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너의 장점이 있어. 이 말을 들은 소녀는 눈을 번뜩이며 물었는데요. 그게 뭘까요? 제 장점이 도대체 뭐예요? 바로 야구야. 가끔 재미삼아 공을 던지고 갈 뿐이지만 실력이 정말 좋잖아. 살면서 방치된 가정 때문에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은 초등학교 때 들었던 마티오스 선생님의 이 칭찬으로 야구선수의 꿈을 갖게 되었고 훗날 714개의 홈런을 쳐 명예전당에도 들어간 전설의 4번 타자 베이브 루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장점을 먼저 찾고 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을 먼저 찾고 칭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실제로 다윗이 광야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는 상황에서 사울에게 잡히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묻고 그를 따라 행하는 자를 잠시도 그 누구에게 넘겨주거나 무방비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설령 광야나 힘든 현실에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개선되고 환경이 나아지는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그런 시각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처절한 삶 가운데서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험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일상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8: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 아프리카의 한 불안정한 국가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현지 반군들은 외국인들을 인질로 잡고 건물을 약탈하기 시작했는데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한 그 대사관 건물 앞까지 반군들이 들이닥쳐서 총을 쏘며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때 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성격 급한 반군 지도자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는데요. 무기도 없는 맨몸이었습니다. 반군이 외교관의 가슴에 총구를 탁 겨누었는데 외교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겨눈 그 총구는 나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와 그 군대를 향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다치는 순간 당신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력한 군대를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 나라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당당함과 배후에 있는 국가의 힘 앞에서 반군들은 결국 총을 거두고 물러갔다고 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주님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환경과 두려움으로 복음 전도자들을 계속 위협하겠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선포할 때 사탄은 우리 배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주 최고 권력자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요. 반군 앞에 외교관처럼 당당하게 세상으로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원데이 워십의 하나님의 대사 제이어스의 예수의 이름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냄을 받은 70명의 제자들은 각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귀신들이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것을 체험하고 기뻐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듯이 사탄이 추락하고 항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자들이 갖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힘은 화려한 언변이나 거창한 몸짓에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님께서 믿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신 권능이고 복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조선시대 왕의 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파견된 암행어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한 혼니부를 걸치고 다 떨어진

집시는 신은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고을의 탐관 오리들이나 또 포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뭐 허름해 보이니까 비웃음이 나올 만큼 연약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품 속에서 청동으로 만든 작은 마패를 딱 꺼내들고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외치는 순간 상황은 180도 뒤바뀐다는 것이죠. 그 마패에는 조선 국왕의 이름과 권위가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을을 호령하던 그 사또가 보좌에서 내려와서 땅에 엎드려서 아이고 시퍼런 칼을 들고 있었던 포졸들이 무서워서 무기를 다 던져버리고 항복을 하며 아이고 하게 되죠. 어사 개인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마패 뒤에 서 있는 왕의 권력이 사또와 포졸의 권력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그들은 돈주머니나 배낭도 없는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품에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영적인 마패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도인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세상의 어둠과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다윗의 장막에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슈아그림의 복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시와 그림의 복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밀림의 왕 사자들이 지배하는 숲속 가장자리에 겁 많은 양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양은 늘 사자나 늑대가 나타날까봐 벌벌 떨면서 숨어서 지냈고, 풀 한 모금을 또 한 모금 또 물 한 모금을 먹고 뜯을 때도 사방을 경계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양이 불쌍해 보여서 외형은 그대로 부드러운 털을 가진 양으로 두었지만 그 안에 천하무적 사자의 심장과 능력을 통째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는 사자를 제어할 힘이 있으니 당당하게 나아가거라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양은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들판으로 나가봤습니다. 멀리서 무서운 이리가 엥거지면서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순간 양이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사자의 포효 있죠. 울음소리를 지르면서 하면서 발로 땅을 팍 찹니다. 그때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냥 했던 이리가 그 기세에 눌려서 꼬리를 내리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버렸고요. 양은 자신 안에 숨겨진 그 권능이 진짜임을 깨닫고 기뻐 외쳤다고 해요.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셨지만 동시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처럼 보이지만,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사자이시죠. 그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권능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위협하던 영적인 원수들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피아 월십의 빛의 사자들이요, 예람 월십의 사자와 어린 양.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피아월십의 빛의 사자들이요, 예람월십의 사자와 어린 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더니 사탄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항복한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제자들의 모습에 정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 100% 죄인인 인간은 악인이 성공할 때 화를 내고 악인이 실패할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먼저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랜 옛날 한 악독한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던 청년이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청년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나라에 경사가 있어서 왕이 특별 사면령을 내리게 됩니다. 교도관이 청년의 방에 찾아와서 왕의 도장이 찍힌 사면장을 보여주면서 네 이름이 사면 명단에 기록되었다. 너는 이제 자유야! 라고 말해줬는데요. 청년은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근데 옆방에는 자신을 배신하고 괴롭혔던 조직의 두목이 갇혀 있었는데 그 두목에게는 청년과 반대로 사형이 집행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만약에 이때 자신은 이제 사면됐고 저 나를 괴롭히던 저 두목은 사형 집행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이 교도소 문을 나서면서 예, 나를 괴롭히던 저 악당이 드디어 사형을 당하는구만, 와 통쾌하구만 이러면서 원수의 멸망만을 기뻐하느라고 바쁘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기쁨일까? 주님은 그걸 묻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청년이 진짜 소리 높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은 두목이 사형당했다 뭐 이런 교회 통쾌하고 거기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했던 내 이름이 사면 명단에 올라가서 내가 살게 되었구나,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라는 그 은혜의 사실, 그 하나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귀신이 쫓겨나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와 통쾌하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기쁨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늘의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된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가장 먼저 기뻐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믿는 성도의 참된 기쁨은 원수의 멸망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자신의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요, 우리에게 기쁨이 혹시 없는 건 아니세요? 구원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마커스의 구원의 반석,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마커스의 구원의 반석,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보석 수집가가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아주 신기하게 빛이 나는 야광 유리 구슬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이 되면 스스로 빛을 내는 신비한 구슬이었는데요. 수집가는 신이 나서 우와 내가 대단한 보물을 찾았다 라면서 동네방네 자랑을 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를 잘 아는 현명한 보석 감정사가 찾아와서 그의 주머니에 조용히 진짜 값비싼 다이아몬드 하나를 쓱 넣어주면서 이보게 자네가 가진 야광 구슬은 잠시 빛을 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닳아 없어질 모조품이라네. 그것이 빛난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자네에게 지금 준 이 다이아몬드와 공인 감정서를 보고 기뻐하게나. 여기에 자네 이름이 보석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네. 자네가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은 그냥 그 야광 밤만 되면 좀 빛나고 나중에 없어질 아무것도

것도 아닌 모조품 그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보석이 자네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처럼요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신기하고 짜릿한 사역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영원한 가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어노인팅의 나 기쁨의 노래하리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네, 어노인팅의 나 기쁨의 노래하리 힘차게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적인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간신히 구명보트에 올라타 살아남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거대한 배가 막 두동강이 나며 쾅쾅 소리를 나면서 가라앉고 있었고요. 배에 남아있었던 수많은 탐욕스러운 부자들과 악한 이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바닷속으로 풍덩풍덩 떨어져서 사라져가고 있었는데요. 보트에 탄 여인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저 악한 사람들이 결국 벌받는구만 하면서 고소해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차가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저들과 똑같이 추악하고 이기적이었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안전한 보트에 타게 되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여인의 기쁨은 악인의 파멸을 구경하는 잔인한 기쁨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방주에 자신의 이름이 올려진 것에 대한 겸손한 감사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무너지고 심판받는 것 보면서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는 교만한 정죄나 통쾌함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겸손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났음을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오직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성경의 겸손한 회개와 감사가 믿는 성도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내 주는 구원의 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의 저 주화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면 때로는 만족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럽다고 해도 좀 더 높은 기준이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변하고 바뀌는 수많은 기준과 시각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지난 6개월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정말로 우리의 영혼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래서 힘을 내어서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열매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주님을 닮은 열매가 되게 하시지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하시지요.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강찬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리고 조준모의 그의 생각.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전은주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자 또 전부가 되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며 조금 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주리의 예수 따라가며,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그리고 김석균과 나윤선이 부르는 사랑의 종소리, 세 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몸을 바위에 숨겼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반석이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쫓기는 하루였지만 때로는 살아갈 소망조차 가질 수 없을 때에도 마음을 부여잡고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61편 2절 말씀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두운 바위 틈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지내던 다윗에게 환한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새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 힘든 마음 때문에 자신이나 누구를 탓하기보다 마음을 일으켜 피난처이신 주 반석으로 달려가 그 위에 서야겠습니다. 더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지요. 그림자가 길어지는 저녁일지라도 혼자 웅크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겁고 긴 그림자도 내가 일어나 달리면 달립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시편 18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지금 좁아진 형편 사이로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분은 주 당신이십니다. 아멘.

윌러브의 찬양으로 아름다운 나라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 수원성결교회 여성중창단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예찬 남성중창단의 영원히 찬양 드리세, 두 곡 함께 하시죠.

예찬 남성중창단의 영원히 찬양드리세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레이스 투 유. 원래 항상 인사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진행하는 그레이스 투 유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또 다른 PD가 여러분을 만나 뵐 예정입니다.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극동 방송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내드릴 두 찬양은 옹기장이의 사랑해요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소마 트리오의 연주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두 찬양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서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꼬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아이자의 시스트 완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앨범 경외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잘 계셨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주일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일주일 만에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아이자이 61의 이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향한 이 힘찬 찬양이 우리 삶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순서는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날은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찬양곡들로 우리나라의 예배 선교팀, 예배 찬양팀들 내 곡들로 한 시간 동안 꾸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의 자리가

아가퍼 워십의 주님 뭐하라 말할까요?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하시는 분의 목소리, 마지막에 이 떨림을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이 알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감동은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연민을 느끼거나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애절함을 느끼는 것이 전혀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이 짧은 떨림의 고백 안에 이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과 그 다음에 불안함과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인 내게 여전히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처음부터 어찌 보면 일그러져 있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 그것을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알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알수 없는 이 사랑, 세상에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 들었습니다. 또한 곡의 찬양 들을까 합니다. 윌러업의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를 짓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죄는 더욱 깊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빛을 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쇠사슬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움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입니다. 나를 묶어서 내 양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했던 그 모든 죄의 사슬이 풀려 해방된 것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이코브 워십의 나의 거친 마음에 였습니다. 구원의 다른 이름은 자유다. 아, 맞습니다. 어떤 분의 노랫말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껍질 속에서 나는 울고 있었다라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갇혀져 있는 그 상태에서 바깥의 세상을 모르고 참된 세상을 모르고 참된 자유를 모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울고 있었던 그 모습이 좀 상상이 돼서 그 가사말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뜻과 안 맞아서 또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오히려 부담으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말씀에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너무도 부정확하고 너무도 제멋대로인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또 내 스스로는 나를 또 인정하고 싶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라는 껍데기 안에 그 올무 안에 갇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안정, 우리의 결국 평안을 우리한테선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유다. 맞는 말인 것 같죠? 또 한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달빛 가스펠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계신 곳에서 주로 제 문자 사연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계신 곳에서 은혜의 이야기 나눠주셔도 되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셔도 되고 신청곡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토요일에 일괄적으로 방송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올려주신 사연은 이제 오는 주 토요일날 다 모아서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시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 이 달빛 가스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의 내용이 참 따뜻하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연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그냥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나눠주시고 또 그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달빛 가스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팀 누워십의 찬양 듣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팀 러거십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앰브러십의 주 임재 안에였습니다.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만나고 있는 강중현이고요. 오늘 또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드리고 찬양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려고 합니다. 어제 방송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6월 마지막 제주를 보내며 우리는 너무 오래된 시간의 이야기들이라 옛날 이야기들이라 알고는 있지만 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달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6.25의 전쟁,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회 변화 속에서 오늘날의 이 나라로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축복으로 허락하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겸비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드리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예라모십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또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오늘은 지나온 반년을 감사하고 또 다가올 날들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2026년의 딱 절반을 매듭짓는 시간입니다. 네, 지나온 6개월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은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또 세밀한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셨는데요. 비록 지난 반년 동안에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거나 또 마음에 응어리진 그런 아픔이 남아있을지라도 다가올 전반전보다 더 멋진 후반전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벌써 기쁨으로 설렙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새일을 행하실 주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실 준비를 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시간 출발합니다.

0: 뒤돌아보면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 자국이 가득하고 올려다보면 하늘마다 주님의 사랑 눈빛이 머물러 있습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았던 자리엔 위로의 손길이 계셨고 눈물 흘리던 밤에는 고요한 평안으로 안아주셨으니 지나온 반년도 다가올 내일도 내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힘들지만 또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 벌써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반년 잘 지내왔습니다. 또 무엇보다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고단하실지, 그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요.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창세기 제43장. 그 땅의 기근이 여전히 극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무고 바닥이 나니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너희는 다시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거리를 조금 사오라 하고 말했다. 이에 유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동생을 데려오지 않는 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의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당신에게 필요한 먹을거리를 사올 것이나 당신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의 동생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한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어찌하여 너희는 한 동생이 너희에게 도우 있다고 그 사람에게 일로 바쳐서 나에게 이 고통을 안겨주었느냐 하고 다그쳤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 관하여 또 우리의 친척에 관하여 캐묻되 너희 아버지는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동생이 있느냐 하고 물었고 우리는 그에게 그 묻는 말에 사실대로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닷없이 너희의 동생을 데려오라 하고 말할 줄이야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이어서 유다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우린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당장 갈 것이니 그리하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것들이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지킬 것이니 아버지는 그에 대한 책임을 내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토록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분거리지 아니하였으면 지금쯤 두 번을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너희는 이 땅의 소산 중 좋은 것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사람을 위한 뇌물로 가지고 갈지니 곧 박하와 울과 향로, 몰약, 호도 편도를 조금씩을 가지고 내려가라. 또 너희는 너희 손에 갑절이 운을 챙기되 그들이 너희의 자루 입구에 도로 담은 은도 챙겨서 돌려주어라. 아마도 그것은 실수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동생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다시 가라. 샤따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에게 돌려보내시기를 바라노라. 나로서는 내가 이뤄야 한다면 이루리라. 이에 그 사람들이 그 뇌물들과 갑절이 은을 챙겼고 베냐민까지 데리고서 애굽에 내려가 요셉 앞에 섰다. 이때 요셉이 그들과 함께 온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 총지기에게 분부하되 이 사람들을 집안으로 모시고 짐승을 잡아 상을 차리라. 이 사람들이 낮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 사람은 요셉이 명한대로 행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모셔두렸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자 몹시 두려웠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에 우리의 자루 속에 되돌려진 그 은전들 까닭에 우리가 안으로 끌려왔도다. 틀림없이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제압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도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요셉이 청지기에게 다가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오, 님이시여, 전에 우리가 식량을 사려 내려왔었는데 우리가 숙소에 이르러 우리의 자루들을 여니 보십시오. 각 사람의 운이 본래의 무게 그대로 고스란히 각 자루 아구에 있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량식을 살 다른 돈도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은을 우리 자루에 담아 놓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르되 너희에게 평화 있으라. 너희는 겁내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놓어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의 은을 내가 이미 받았다. 그리고서 그 사람이 시므온을 꺼내어 그들에게로 데려왔다. 그 사람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였고 그들이 나귀들을 위해서도 여물을 내주었다. 종호에 나올 요셉을 위해 그들이 뇌물을 준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거기서 중심을 묵을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가져온 뇌물을 그에게 바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때 그가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서 너희 아버지 곧 너희가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로인이 평안하시냐? 그분은 아직 살아 계시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되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평화가 있으며 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고 말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가 눈을 들어 자기의 동생 곧 자기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을 보고서 이 사람이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의 막내 동생이냐 하고 묻고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하고 말하였다. 이때 요셉이 자기 동생을 향한 감정이 끌어올라 당황한 나머지 울 곳을 찾아 굽히 골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 감정을 억제하고서 음식을 차리라 하고 명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를 위한 상을 따로 그 형제들을 위한 상을 따로 그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을 위한 상을 따로 나누어 차리니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더불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의 금기였다. 마침내 그 사람들이 그의 앞에 앉혔는데 그들이 나이 순서대로 마디부터 막내의 순서로 앉혀지자 그들이 놀라서 서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섬기는 이가 요셉 앞에서 몫을 나누어 전해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섯 배나 주었다. 이에 그들이 그와 함께 마음껏 마시고 취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43장 3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호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브로커들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에게 돈도 보내드리고 전화 통화도 했지만 브로커들에게 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수료를 줘야 되고 또 나머지 돈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한국에서 힘들게 일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보내는데 아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구나. 이러다가는 나도 한국에서 일어나기 힘들고 우리 부모 형제에게도 이건 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탈북밖에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생사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문화 중에 마장 문화가 있어요. 중국에서 저도 살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할 거라고 없으니까 같은 아파트에 배송받았던 아기 엄마들이라든가 임산부,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심심풀이로 이 마작을 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중국 사람들도 모이고 하면서 큰 돈이 오가는 도박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주동분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희 부모, 형제, 가족 모두를 무사히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 이제 도박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저희 집에서 도박 조직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박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신경을 오로지 부모, 형제의 탈북에만 곤두세우고 정말 화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저희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여동생 가족, 당시 100일 된 조카 그리고 제가 탈북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양아들을 한 명 더 키우셨더라고요. 그 양오빠까지 7명의 식구가 탈북에 성공해서 중국을 거쳐서 태국 난민 수용소까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저는 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정말 다급한 상황일 때는 도박도 끊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기도하고 부모 형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걸고 기도했는데 그 일이 해결됨과 동시에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내가 북한 브로커, 중국 브로커들과 직접 통화하면서 당신들이 받는 돈 외에 별도로 내가 돈을 더 얹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 때문이라도 우리 집안 식구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도록 제가 아주 주도 면밀히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이라고 그 공을 저에게로 다 돌렸습니다. 부모 형제가 안전하게 태국 난민 수용소까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기 바쁘게 저는 다시 도박판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저는요 도박에 완전히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직장 출퇴근처럼 시간을 맞춰서 출퇴근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문제들을 회피하는데 도박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그 유일한 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날도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뻔뻔스럽게 평소처럼 당시 4살 된 저희 둘째 딸을 데리고 도박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작은 네 사람이 있어야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한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집에서 중국 사람과 저희 부모 형제를 탈북시켰던 탈북민 브로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탈북민 브로커가 야유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이 화가 났죠. 옥신각신하다가 이 중국 사람이 주방에 가서 칼을 뽑아서 이 탈북민 브로커를 찔렀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방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눈이 아닌 귀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해진 다음에 나가보니까 피바닥이 됐더라고요. 저도 같은 탈북민이고 또 칼에 찔렸던 그 탈북민 브로커는 저의 부모 형제를 탈북시켰던 브로커였기 때문에 저하고의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중국 사람은 화가 나서 돌변한 상태인데 나도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한마디 했던지 아니면 말렸더라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 4살짜리 딸 애를 데리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아 나를 교회에 다시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도 정말 첫 번째 사건이랑 거의 비슷한 사건이었죠. 아 이제 정말 더 이상 버티다가 다음에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부모 형제를 무사히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도박을 끊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기 시작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에 제가 동의를 못했는데요. 저는 제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십계명을 보니까 걸리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히 의자에 앉아서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큰 교회 통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안 놀겠다고 맹세했다가도 그 도박하는 사람들의 전화를 받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달려갔는데 이제 전화를 받아도 놀고 싶다는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으로 믿어졌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안 믿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그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나의 영과 함께 고백되어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죄가 많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살았던 삶이 제 기억 속에서 스크린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신혜야, 내가 중국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했고 네가 고통으로

괴로워 울고 있을 때 그런 너를 보면서 나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울고 있는 너를 보면서 내가 더 많이 울었단다. 저는 방송 대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었을 때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도와줄 나의 편이 되어줄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몰랐을 뿐 주님이 고통당하는 나와 함께 계셨구나. 사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제 신세가 너무너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21세기에 일어난 저의 이야기입니다. 인신매매 당했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저는 그 어떤 것도 다 괜찮은데, 다 용납할 수 있는데 이것만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그랬던 저였는데 이제 지나온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 중국에 팔려간 것도 감사,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북한에 있었던 저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땅에 온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과 저 북한 땅에서 예수 몰라 죽어가는 우리 2천만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 이 탈북민들이 저보다는 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이라는 강도에게 맞아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은 또 어떻습니까? 한 독재자 때문에 2천만 동포가 살아서도 지옥, 죽어서도 지옥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저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으라고, 또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강도 맞은 탈북민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탈북민 교회들이 더 부흥이 됐다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탈북민 신학생 자매가 자기네 탈북민 목사님 교회도 부흥이 됐다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 6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100명이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요, 우리 탈북민들은요 신앙에 목숨을 겁니다. 북한이 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들이 누굴까요? 복음을 듣고 준비된 탈북민들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탈북민 사역을 하시다가 당장 변화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아쉬워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짐을 기뻐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해짐을 감사합니다. 2026년 전반전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지친 구석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새 옷을 입듯 새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분명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향기로울 것입니다. 낙심은 접어두시고요. 주님이 펼치실 새날을 향해 가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또 좀 더 싱그럽고 풍성한 은혜를 담아서 7월의 4일 첫 새벽 다시 한번 더 기쁘게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크게 웃는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평안한 주일 되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영국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으로 떠났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랜 항해 끝에 선교사는 중국에 다다랐죠. 이 항해 기간 동안 선교사는 배의 선원들과 친분을 쌓았는데요. 하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선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토록 먼 중국까지 도대체 무얼 하러 가냐고 말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먼 땅에 혼자서 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던 선장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러 가는 거군요. 이 말을 들은 선교사는 조용히 웃으며 답하죠.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선교사 혼자서 그 큰 중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며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1807년 중국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이자 세상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로버트 모리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룩한 도구로 주님의 어여쁜 자녀로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그 모든 여정과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인 줄을 믿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옹기장이와 김시윤 씨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성결대학교 콰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클래식 콰이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 천양환 목사님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나병 환자들의 발등에서 입으로 고름을 빨아낼 정도로 헌신적으로 도왔다고 하죠. 가만두어라. 아마 걱정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열왕기 하 4장 33절에 보니까 돌아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니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아이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쳤냐? 자기 얼굴을 그 아이의 얼굴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얼굴에,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금식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했죠. 어떤 술주정뱅이 험악한 악당이었던 아버지, 도박하고 아내만 주업해놓은 사람이 하루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2층에서 어린아이들 기도를 해주면서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뜻하지 않게 집에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엄숙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내는 2층에서 아이들을 잠재우고 있는데 나는 층계 밑에서 가만히 서 있는데 조용한 기도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빠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딸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엄청 충격을 받고 바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자기를 휘어잡았다고 하죠. 그때 비로소 그 아빠는 내가 정말 딸을 생각해 보았나, 애들을 생각해 보았나, 아빠 노릇을 못했구나 하는 반성이 되면서 왈칵 울음이 쏟아나더랍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내 어린 딸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날 어린 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예고하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오랜 옛날부터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의 목적이 반드시 서리라. 내가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46장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아시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도 보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분단된 이 땅의 통일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통일이지만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흐르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에서 온 자매님이 올려드린 북한을 위한 오늘의 기도와도 같이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남과 북의 주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는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지않은 줄 믿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확실히 승리하느니라.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도 이미 넉넉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성숙한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내적 외적 고난과 박해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죠. 저자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단순히 지식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의 복음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기초적인 복음 진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보며 저자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유아기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데 미숙했습니다. 저자는 이 상태가 단순한 신앙의 약함을 넘어 장차 배교와 믿음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징후임을 분별했습니다. 이에 저자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수신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과장된 수사법을 사용해 마음으로 일깨우며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사랑을 표현한 거죠. 결국 저자의 목적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과 성숙에 있었습니다. 그는 독자들이 더 이상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본받아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두 가지 문학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단락의 처음과 끝에 같은 의미의 구절을 반복하여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5장 11절에 나오는 둔하다라는 단어와 6장 12절에 등장하는 게으르다라는 단어는 원래 같은 어원입니다. 저자는 이 반복을 통해 단순히 언어적 유사성을 넘어서 신앙의 둔감함이

결국 영적 게으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즉,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 행동의 무기력함과 믿음의 정체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수미상관 구조를 활용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둘째, 저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아주 희귀한 단어를 선택하여 수신자들의 상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두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노스로스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오직 히브리서 5장 11절과 6장 12절 딱두 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이 희귀한 단어를 반복 사용한 이유는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무딘 칼날이나 감각에 둔해진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로 저자는 이 단어를 통해서 수신자들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자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저자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에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초보 교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을 기초로 삼아 더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는 여정의 출발점일 뿐 머무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저자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배우는 내용을 여섯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행실에서의 회개는 율법적 행위나 외식적 신앙에서 돌이켜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세례드이라는 표현은 물로 받는 세례뿐 아니라 구역의 정결 예식 등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외식적인 의식보다 내적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안수는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임재와 사역의 위임, 축복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자 장차 있을 신자의 부활 소망을 포함합니다.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종말론적 확신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이 여섯 가지 교리는 신앙의 초석이며 기초이지만 저자는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자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성숙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인간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모든 성장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향한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단순히 신앙의 열정이 식은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배교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자, 4절에서 6절에 보면 저자는 타락한 자들의 특징과 그들이 맞이할 결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교회 내 명목상 신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경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비추임을 받은 자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지적, 영적 조명을 받아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진리의 빛을 인식하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맛본 상태를 말하죠. 두 번째,

이제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초자연적인 은혜의 선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맛보다라는 의미는 실제적인 경험을 의미하며 구원의 은혜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성령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사역에 실제적으로 동참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령의 교제 안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말씀의 진리와 능력 안에서 참된 기쁨과 유익을 경험한 자들이죠. 다섯 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장차 임할 세상의 능력, 즉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부활의 실제적 존재를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그들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타락하여, 즉 그리스도를 떠나 복음을 배반한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저자는 단언합니다. 여기서 타락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신앙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배교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떠나다, 배반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고대에는 왕에게 반역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배교란 단순히 신앙적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뜻하는 거죠. 저자는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한번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무효화하는 행위이며 회개의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의 배교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속의 토대 자체를 거부하는 아주 중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말씀은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구원의 확실성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 무훤 하나님의 진리이며 서로 모순되는 말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구절은 신학적 논쟁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교리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재 박해와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는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경고성 권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당시 유대인 신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외적, 내적으로 매우 심각한 신앙적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강압적 박해와 사회적 배척은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혹독한 고난을 안겨주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일은 곧 생명과 재산,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가라, 모세의 전통으로 돌아가라 라는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유대교의 정체성, 율법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이는 단순한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속죄 사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구약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는 배교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교리적 선언이기보다는 결코 그런 배교의 길로 가지 말라 라는 강력한 목회적 호소입니다. 그는 신자들이 구원의 은혜에서 이탈할 위험에서 깨어 있도록 영적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 11절에서 6장 20절 전체를 문맥 안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6장 4절에서 8절이 구원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언급한 해석이라면 그 다음에 이어질 6장 13절에서 20절에서 이어질 말씀과 모순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6장 13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따라서 본문 전체의 맥락은 구원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자들에게 확증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6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견인교리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은혜의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경고의 말씀은 그 은혜에 이르는 통로이자 수단인 것이죠. 저자의 이런 강한 경고는 예수님의 말씀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의도적으로 과정법을 사용하여 영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만일 너의 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그리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자, 이 말씀은 실제로 눈을 빼거나 손을 자르라는 뜻이 아니라 죄와 실족의 위험이 매우 심각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저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한번 비추임을 받은 자가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강한 표현을 통해 수신자들에게 절대로 배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의 마음으로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장 9절에서 12절은 영적 격려와 소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신자들이 현재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격려하고 있는 거죠. 6장 9절에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경고한 6장 4절에서 8절의 목적이 단순히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저자의 경고는 배교자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깨우치기 위한 목회적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수신자들은 비록 영적으로 미성숙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섬김을 삶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저자는 그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난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결코 이를 잊지 않으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신자들의 작은 섬김과 순종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의미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미래지향적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둔한 마음과 미성숙으로 신앙적 성장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격려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자신의 부족함에 좌절하지 않고 영적 성장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돕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6장 9절에서 12절은 앞서 언급한 경고와 균형을 이루는 희망과 격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고가 성도들을 경각심 있게 세우는 역할을 했다면 이 단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도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현재의 부족함이 최종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확신시키며 믿음과 사랑 안에서 지속적인 성숙을 추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따라서 6장 4절에서 8절의 엄중한 경고와 6장 9절에서 12절의 격려는 서로 보완되며 하나님은 신자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배교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0: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28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북도에서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함경도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신의주와 개성, 강릉, 대전, 광주, 목포, 제주가 19도, 평양과 함흥, 춘천, 부산 18도로 보이고요. 청진과 대구, 여수가 17도, 강계가 16도, 포항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개성과 춘천, 대구, 광주, 평양이 30도로 보이고요. 강계가 29도, 신의주와 함흥, 해산이 28도, 강릉과 포항, 목포가 27도, 여수 26도, 부산과 제주가 25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가득해지겠는데요. 반면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강건하고 건강하십시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목사님의 말씀과도 같이 세상 그 어떤 풍파와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고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그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오랫동안 자네와 사귀었지만 한 번도 자네가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나는 자네의 그 믿음이 참 부럽네. 그러자 친구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의 겉을 볼 뿐이네. 내가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부글부글 끓는지 아무도 모를 걸세. 라고 말이죠. 이렇듯 참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해방도 아닙니다. 참는 것은 단지 억압일 뿐이기에 언젠가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해방됩니다. 분노가 생겨 억누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렉산더 대왕은 유언에서 자기가 죽으면 손을 묶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수의의 긴 소매 속에 손을 가리고 허리에 묶게 되어 있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손을 묶지 말도록 유언한 것은 모든 조객에게 자신의 빈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의 손은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또 많은 나라를 굴복시킨 손이었습니다. 노획한 재물과 노비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거지와 다를 바 없이 빈손이 된다는 것을 죽은 뒤 실감 있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지금 나는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

유하다 고백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몇 푼 되지 않는 물질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육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를 포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15살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가진 노력을 다해서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이 단어들을 자기 생각에 따라 결합할 수 있도록 해봤는데요. 이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표현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Let me out. 바로 나를 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으니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 이런 의사를 표현했던 겁니다. 이처럼 자유란 짐승조차 원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놀라운 실험 결과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패트릭 헨리가 말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고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27편 5절. 근심이 가득할 때, 곤경으로 눈물 흘릴 때 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달려가십시오. 당신의 영을 그분의 영과 하나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을 느끼십시오. 염려들이 스르르 풀려 하나님께 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숨은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시고 당신을 끌어내리려 하는 세상의 염려, 문제, 위험, 시험, 그보다 더 높은 바위 위에 두십니다. 그 바위 위에 서면 당신은 강한 크리스천, 예수님의 자녀, 왕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 성령님의 통

프로라고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십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에 저를 숨겨주십시오. 바위 위로 올려주십시오. 제가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십시오.

한 사람이 시장에서 새장에 갇혀 있는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주인은 이 새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매일 최고급 모이를 주고 마당 한가운데 황금으로 만든 화려한 새장을 선물하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환경이었지만 새는 날이 갈수록 생기를 잃고 슬픈 울음소리만 낼 뿐이었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인이 마침내 새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자 새는 기다렸다는 듯이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개치며 가장 행복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황금 새장 속의 안전함보다 비바람이 불더라도 드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것이 새에게는 진정한 자유였던 겁니다. 우리 영혼이 누리는 참된 자유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동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성공을 뜻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나를 옭아매는 죄와 염려의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목적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기준과 불안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날개를 활짝 펼쳐보면 어떨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경우를 복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고 시편 1편 2절에서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의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 근원이 가까워 어떤 경우에도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지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성령과의 교제, 교통이 늘 이루어져서 삶이 윤택하고 활력이 있어 싱싱해집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 사람은 삶이 항상 싱싱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경영하는 모든 일에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생활화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합창으로 듣겠습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가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성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리비히는 식물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질소, 인산, 칼륨과 같은 성분을 충분히 비료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분을 똑같이 주어도 어떤 식물은 성장이 느렸습니다. 필수 비료를 더 많이 부어줘도 성장은 똑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식물의 성장이 더딘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성분이 부족해서였습니다. 필수 성분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다른 성분이 최소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식물의 성장은 정체됐습니다. 리비히가 발견한 이 최소량의 법칙은 심리학에서 나무통의 법칙으로 불립니다. 나무통에 붙어있는 나무판자 하나만 짧아도 그 짧은 판자에 맞춰서 물을 담을 수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발전이 멈추어 있다면 해결하지 못한 약점이 있는지 샅샅이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큰 약점 하나가 나머지 모든 강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큰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약점을 극복했고 강점을 토대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약점과 쓴뿌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큰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약점이 주님 안에서 강점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에반스의 축복,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복의 근원 강림하사 테너 강영린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8번째 시간, 영광의 하나님 나라. 오늘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된 사도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0: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따르기만 하던 어부 출신 청년이었지만 중요한 순간 갈 곳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던 요한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른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여덟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 길을 떠났죠. 결국 요한과 마리아는 갈라디아에 정착했지만 얼마 후 마리아가 죽고 요한은 그 지역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일곱 교회를 돕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의 사역을 적어 나갔고 그 말씀은 점점 더 멀리 전파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렇게 퍼지던 말씀이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0: 아펠레스, 내가 그 사도를 찾기 전에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 텐데.
1: 폐하, 찾았습니다.
0: 그래서 그자가 예수라는 신을 믿는 이상한 신앙을 이제 버리겠다고 하더냐?
1: 죄송합니다, 폐하. 그자는 그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0: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같이 똑같구나, 아펠레스. 그들은 로마 신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을 잡고 있으니 말이다. 설득을 해도 안 되더냐?
1: 예, 폐하. 그 자는 힘없는 늙은이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항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0: 그자가 그 사도들 중 마지막 남은 자라 했느냐?
1: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0: 우리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스런 늙은이를 살려둬서 뭐 하겠나? 사자 밥으로 던져줘라!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1: 저희가 벌써 그 자를 사자 우리에 던졌는데.
0: 그래서 이미 죽었다고?
1: 아니 그게 아직 살아 있습니다.
0: 뭐? 지금 장난하는 거야?
1: 사자들이 그 자를 먹지도 해치지도 않는데 저도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서.
0: 그럼 다른 방법을 없애면 되잖아. 지금 그깟 이교도인 하나 못 죽여서 날 우습게 만들려는 건가? 당장 끓는 기름솥에 넣어!
1: 알겠습니다, 폐하. 당장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0: 다시는 그 요한이라는 자에 대한 말이 들리지 않게 하라! 알겠나? 다시 그 자의 이름이나 그 자가 믿는 예수에게 꺼냈다간 니놈이 죽게 될 것이다! 알겠어?
2: 하지만 그들은 이 신실한 늙은 사도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끓는 기름솥에 던졌지만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만 크게 울려 퍼질 뿐이었죠. 이 불쌍한 로마 군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불이 더 강렬하게 타도록 한 뒤 다음 날엔 죽어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떠났죠.

0: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요한은 여전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름 범벅이 됐을진 모르지만 상한 곳은 전혀 없었죠. 아펠레스는 이 소식을 황제에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요한을 조용히 배에 태워 반모라는 이름의 작은 섬으로 보냈죠.
1: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누구한테 하셨었지? 삭개오? 아니, 아니야. 그게... 오, 니고데모. 그렇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어. 폴리캅이 있으면 좋겠군. 기억이 흐릿해지면 안 되는데 폴리캅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으련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들리십니까? 전 춥고 외롭습니다. 왜 제가 로마에서 죽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여기 얼마나 있었던 거지? 석 달? 아니야. 그것보단 오래됐는데. 3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맞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2: 어이, 거기. 그만 중얼거리고 밥 먹게.
1: 저 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만 전 배가 안 고프네요.
2: 지금 며칠을 굶었는지 아나?
1: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 정말 괜찮습니다.
2: 그럼 나중에라도 먹게. 여기 놓고 가지.
1: 혹시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 빨리 말하게. 바로 가야 하니까.
1: 혹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2: 또 그 맨날 중얼거리는 그 얘긴가?
1: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지고 당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0: 요한. 요한. 요한, 일어나서 이걸 먹으라.
1: 누구십니까?
0: 요한,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려고 날 보내셨다. 어서 일어나라.
1: 누가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네. 아까 교도관이 놓고 간 죽이 아직 있을까 모르겠네. 차갑고 아무 맛이 안 나는군. 그래도 뭐 음식은 음식이니까.

0: 요한. 요한. 요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1: 어딜 갑니까?
0: 말해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일어나라.
1: 잠시만요. 당신은?
0: 미가엘이다.
1: 갑자기 무슨...
0: 똑바로 서서 눈을 감아라.

0: 이제 눈을 떠라 요한.
1: 여긴 어딥니까? 이런 색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색, 오, 공기.
0: 요한, 오. 지금 네가 보는 것은 어떤 인간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1: 어떻게 이렇게, 뭐라 표현을 해야 할지. 황홀하고 아름답고 믿기지가 않는 광경입니다.
0: 이건 전혀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의 모습이다.
1: 맞아요. 순수하고 전혀 흠이 없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감히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 따라와라 요한. 네가 봐야 할 것이 더 있다.
1: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또 뭘...
0: 듣거라
2: 요한.
1: 이 목소리는...
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1: 예, 그 말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죠. 예수님 목소리 그동안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0: 목소리뿐이 아니다 요한. 뒤를 돌아보거라.

0: 예수님이신 것 같은데.
1: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2: 보이는 것을 말해보라.
0: 일곱 금 촛대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1: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느니라. 자, 일어나라, 요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 여기에 기록하라.
0: 뭘 기록해야 합니까?
2: 뭐가 보이느냐?
0: 저기 하늘에 열려있는 문이 있습니다.
2: 이제 보는 것을 기록하라.
1: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0: 예수님께서 지금...
2: 저 문을 향해 가라. 그리고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 계속하라.

0: 저기 하늘에 보좌가 놓여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앉으신 분은 마치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마치 비취옥 같습니다.
1: 또 뭐가 보이느냐?
0: 처음엔 몰랐는데 그 보좌를 둘러싸고 3, 4, 12, 24, 24개 보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1: 장로들이다, 요한. 장로들 24명이 보좌에 앉아있다.
0: 네, 그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습니다.
1: 보이는 것을 말해보라.
0: 보좌 주변에 네 마리의 동물들이 무슨 동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사나워 보이는 동물들이 있는데 날개가 다 6개씩 있고 그 뭔가...
1: 들어보라.
2: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0: 뭐라는 겁니까?
2: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
0: 저기 보세요. 장로들이 모두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2: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0: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1: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0: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요한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끝없는 고난과 수고 끝에 주님을 다시 만나는 특권을 누렸으니 말이죠.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 모인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첫 편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고 말했죠. 하지만 요한은 보았고 우리도 언젠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시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죄의 용서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8번째 시간 영광의 하나님 나라.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북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정향교회 조성은 목사님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셨고 이 나라의 주의 교회를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근간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세워갈 때에도 여전히 그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의 다스리심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위정자들과 또 나라의 모든 영역까지 미치며 역사할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서우니 주의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2026년 6월의 마지막 주일, 6월 28일 주일 아침이 이렇게 활짝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8장 32절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열어갑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돌이키고 살아라. 돌이키다는 휴브죠. 회개할 때 많이 쓰는 말이요. 그리고 살아라는 뭐냐? 하야입니다. 하야. 이 히브리어 하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하야 동사가 강조형으로 나타나면 계속 살아가다, 살게 하다, 회생시키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리고 이 하야가 명령형이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또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하야라는 말은 하박국 3장의 부흥으로 번역되어 등장하곤 합니다. 삶의 부흥, 내 삶이 회생되어 부흥의 기쁨을 누리는 첫 단추가 어디 있느냐? 바로 휴브, 돌이키는 데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삶의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충만한 날 되실 때에 정말 큰 부흥이 여러분과 저의 삶과 또한 교회와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흥을 삼하며 주께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나의 어제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온전히 무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제의 모든 무거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살게 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내가 사는 것처럼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되게 하소서. 내가 용서받은 이 놀라운 은혜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나를

참소하는 자가 마귀라면 나 또한 다른 일을 참소하지 말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가슴 뛰는 이야기 함께 하실까요? 오늘은 이경용 목사님의 야곱의 기도, 야곱의 기도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20세기 유명한 영성가 토마스 머튼은 기도가 거절당한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작가적 재능이 많았던 머튼은 청년기에 습작 삼아 많은 글을 썼습니다. 머튼의 꿈은 자신의 글이 책으로 출판되어 유명세를 한번 타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나름 정성껏 쓴 글을 출간해달라고 한 잡지사에 의뢰하였습니다. 머튼은 책 출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자기 유익을 구하느냐 아니냐에 크게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실 뿐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아쉬운 것, 즉 인간적인 유익을 청하면 안 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두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전혀 없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물질에 의존하는 피조물이 아니란 듯이 행동하는 것은 음흉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필요와 자기 유익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머튼은 자기의 작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출간되도록 열렬히 간구하였습니다. 머튼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품은 출간되지 못했습니다. 머튼의 기도는 거절당하고 만 것이지요. 그때는 크게 실망했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머튼은 그때 응답받지 못한 것이 최고의 응답이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그 책의 출간이 거부되자 머튼은 오랜 방황을 청산하고 다시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만일 이때 책이 출간되었다면 그는 수도사의 길보다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을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된 머튼은 훗날 훨씬 더 강력하고 깊이 있는 좋은 책들을 썼습니다. 머튼은 그때 응답의 거절은 잘된 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기도 응답의 거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평생 더 멋지고 깊이 있는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의 오히려 기도가 거절된 그때가 응답이었다는 고백. 여러분, 우리에게 큰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순간을 경험하죠. 그러나 그때 그 응답되지 않음이 응답이 아닌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같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가 탁 응답되지 않을 때 좌절하고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큰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안성맞춤인 때를 준비하고 있음을 믿고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정말 큰 응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궁금해요 시간입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이 시간, 최근 들어서 신앙인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함께 궁금증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나눔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궁금증은 뭐냐면, 목회자인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궁금증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쉽게 약속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신용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궁금증을 보내오셨는데요.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네요. 앞으로 일을 상대방과 다짐하는 것

약속이죠. 약속의 의미는 약속 자체보다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죠. 특히 지도자라면 약속을 지키고 이행할 때 지도력이 성립됩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말 바꾸는 사람이라면 목회자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약속은 둘로 나누죠. 하나 첫째는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국민, 교인, 가족, 친지 이런 분들 수많은 사람과의 크고 작은 약속이 있겠죠.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의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죠. 지키지 못할 경우 이유를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이죠.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하나님과 약속은 곧 서원이라고 부르죠. 민수기 30장 2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각서나 서약 문서가 없더라도 입으로 말한 것이 곧 서원이니까 깨뜨리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불리를 따라 말을 바꾸지 말고 해로워도 지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입다가 암문족과의 전투를 앞두고 서운을 하죠. 예, 뭐라고 합니까?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환영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노라 이렇게 말이죠. 예, 문제는 이기고 돌아오는 입다를 제일 먼저 환영한 사람이 다름 아니라 그의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이죠. 서원 자체도 문제가 있고 딸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서원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속과 성취로 드러납니다. 모든 약속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 말을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무책임한 말이나 변명은 결코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목회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때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그 말이 나중에 나를 이렇게 올가미처럼 조여오거나 족쇄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말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아끼고 정말 해야 할 말만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행동 지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목회자만의 이야기인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죠. 예,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향기를 발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그런 이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말을 이거 목회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무게 있게 진실되게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안 그랬다가는 그 많은 말들이 결국에 나를 찌르는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에 절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이 모범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겠죠. 작은 것에서부터 신앙의 열매를 열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6월 마지막 주라는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6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7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맥주 감사절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역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6월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또 장래에도 장차 또 함께 하실 줄 믿고 소망으로 걸어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찬양 띄워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진행을 맡은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며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이후에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죽음도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였고, 솔로몬은 아무 낙, 즉 소망이 없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더라도 믿음의 상태나 느낌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를 놓고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때에는 아주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셔서 큰 승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큰 절망과 함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다른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느낌에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좋다고 느낄 때도 있고 약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들 앞에 어려움이 올 때 바로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동일하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믿음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너무 자신감을 가져 교만하거나 부족함을 느껴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임재나 도우심을 느낄 수 없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한 느낌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 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찾으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느낌을 성부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큰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 그의 현재 상황과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느낌을 받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엘리야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경에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때라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29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이 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구하지도 받지도 못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불신자들을 소년과 장정으로, 믿음의 사람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앙망은 히브리어로 카와인데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 절망하여 넘어지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비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상황 속,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았고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엘리야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올지라도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FEBC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를 본문으로 19번째 연 말씀을 바라고 부르짖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19번째 연입니다. 오늘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9번째, 20번째, 21번째, 22번째 네 연만 남았습니다. 이제 19번째 연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부터 152절까지의 8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어 알파벳은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을 보면은 이 코프라는 이 단어로 다 시작이 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145절과 146절의 첫 번째 코프로 시작되는 저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기로 부르짖었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부르짖었다라는 단어예요. 물론 147절에도 보면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우리말 성경에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여기에 45절과 46절의 단어와는 다른 단어, 샤바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이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코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147절에는 같은 의미의 히브리어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서 부르짖었다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영어로도 부르다 할 때에 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로 이 알파벳의 145절과 146절에 부르짖었다는 이 단어의 어근은 코라 비슷하죠. 같은 그런 어떤 어감을 가지고 있는 코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 그것도 보통 기도는 아니겠죠. 부르짖는 기도니까. 정말 어떤 급박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코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14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죠.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그렇죠? 또 말씀이죠. 그다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사오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묵상한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연에서는 특별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단어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냥 고함을 치거나 때를 쓰거나 악을 쓰거나 그렇게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부르짖음이 다 말씀과 엮여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119편에서 19번째 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이라. 말씀, 기도와 상관관계죠. 말씀이 기도와 어떤 의미로 묶여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하지만은 기도에는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질문을 하나 바꾸어 보자면은 여러분 돈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돈요. 돈은 휴지다. 돈은 또요. 뭐요? 나의 제일 목표다. 제일 관심사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돈 있으면 좋은 게 많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저는 없습니다만은 좋은 명품 시계도 원하기만 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시계를 하나 선물로 주더라고요. 중국에서 온 준명품 시계. 거의 명품에 준하는 좋은 시계라고 받았는데 고장이 나서 서랍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꼭 준자를 찾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그러면은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과연 내게 돈처럼 내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은 진짜 보면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말씀이야말로 진짜 내게 쓸모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생각하느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적혀 있지는 않으나 칼빌이나 스펄전이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연구해 보니까 다윗이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 119편은 다윗이 쓴 시다 하고 그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가 어떤 형편에서 이 시를 썼느냐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형편에서 이 시를 썼을 것 같아요? 잘 나갈 때요? 형통할 때요? 우리가 1년 넘게 119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형편입니까? 모르는 형편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지금 점점 이제 뭐라 그럴까요? 탈출구가 없는 막바지로 몰린 상태. 왜? 누가?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도망하다 안 됐는데 이제 피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150절이죠. 악을 따르는 자들이 뭐라고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따르는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왕이었거든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그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코앞에 왔다 이 말이에요. 눈앞에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우리가 진짜 이것만은 안 왔으면 싶은 것, 정말 염려하고 우려했던 것,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게 왔다는 거죠. 내게 왔을 때에 우리는 허둥대지 않습니까? 당황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그런 위험의 상황은 감추어지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이 내 대적들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니까 감추어지지는 않지만 사실 훨씬 더 큰 현실에 의해서 원근감 있게 보여진다. 엄청 어렵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생각지도 않았던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엄습해 와서 우리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쩔쩔매는데 그 문제가 코앞에 왔다는 거죠.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크게만 보여지는데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믿음의 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게하시가 그의 눈에는 수많은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의 주인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는 당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게하시가 보지 못했던 것을 이미 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코앞에 와서 이게 너무 우리를 크게 압박한다고 생각되는 문제라도 그것이 원근감 있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멀리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건 작게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 수 있느냐? 151절입니다. 여러분, 151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있는 게 그게 내 신세인 줄 알았는데, 내 처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누가 가까이 계세요? 주께서 가까이 계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재결하니까요. 주께서 이건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더 가까이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맛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묘미라는 거예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우리의 가슴을 조여오는 그러한 현실이 자꾸만 짙어져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증거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보면은 그건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뭘로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남들보다 출세해서, 내가 남들보다 돈 많이 벌어서? 아니죠. 그들의 다름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주님을 우리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무르짓는다. 145절, 146절, 147절 계속해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부르짖는다. 기도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부르짖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묵상 기도할 때도 있고요. 조용한 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예요. 그때는 이제 교회를 담임하러 간 것이 아니고 군에서 보내줬기 때문에, 미국에 갔기 때문에 미국 교회들을 많이 방문을 했거든요. 부흥하는 교회 다니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이다. 그 당시에는 제가 1992년도니까요. 그 당시에는 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살았던 그 덴버 지역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LA 폭동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덴버 쪽으로 한인들이 많이 옮겨가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 가면 이제 동양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화도 나눠보고 또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면은 항상 한국 사람이라고 할 때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니 데이비드 조 아냐? 조용히 목사님 아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아는데 그분은 날 모른다. 나는 잘 알았는데 저 목사님이 나를 뭐 알리야 없겠죠. 네. 세계 제1의 교회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 생각을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아마 예, 데이비드죠. 그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 다음에 떠오른 거는 한국교회는 부르짖는 교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와 대화인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녀가 아버지한테 대화할 때에 그렇게 과음지르냐? 그렇게 과음지르냐는 거예요. 그냥 조곤조곤 사랑의 은어로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일면은 맞지만은 여러분
절망하면은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도고, 이것은 그의 형편이 그냥 평온한 날이 아니라 절박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4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hear me, 들어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은. 그 다음 절도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기도를 조건적으로, 하나님, 내 이 문제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조건적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이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들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는 순종이 안 됩니다. 왜 그러잖아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여.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핑계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나에게 그럴 힘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그 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도 내 자신에게는 그게 없다고 말이에요. 가짜 신앙은 결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 진짜 기도의 내용들을 조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은, 요것만 이번에 주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팍팍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섬이 아시죠? 팍팍 서게. 하나님, 요것만 없애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것만 없애주면은 나는 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으면은, 이게 없으면은, 이게 있고 이게 없는 게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좀 과민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게 우상이에요. 왜?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고 자꾸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충분한 하나님,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비록 저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불행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분은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의 시종 일관하려고 있는 이 시편을 노래라고 보거든요. 구약의 성도들은 시편을 노래했거든요. 그런데 시종일관 이 시편이라는 이 시편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그러한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은혜의 은혜의 음악이다. 은혜의 음악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에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뭐.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임하도록끔 할 수 있는 진정한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147절과 148절에 보면은 시는 알았던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 내가 밤을 새워 기도했지만은 내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말씀. 그 다음 148절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내가 새벽을 깨웠다. 못하러 주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대로 은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어. 얼마나 얼마나 지금 그의 삶이 절박한 삶입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도처에 그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내 주변에 뛰어난 용사가 없나? 내 주변에 나를 호위할 만한 그런 영웅호걸들이 없나? 사람을 향하여 눈길을 돌린다든지 어떤 나는 저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비밀병기가 없나? 칼을 찾는다든지 창을 찾는다든지 그게 아니고 시인은 그러한 공경에 어려움에 처해 질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에 몰입하는 모습, 내가 밤중에도 내가 새벽에 깼을 때도 언제든지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겠나이다. 이것이 시인이 19번째 연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상반부의 내용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문제는 정말 작아 보이는, 정말 가까이 있는 줄 알았지만은 멀어져 보이는 그러한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우리 세상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574 창원 세광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건70년 경남산십년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책이나 또 자신이 어떤 그런 언어를 통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책이나 말이나 뭐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어떤 대화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취미나 또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보람이다라고 그렇게 또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를 흘러보내라 그렇게